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체고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 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천리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케르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Kesi kirang kensu lekung tang jizuo pendi lekung lobja menkang kile chije zhugi sechi chongri tang chongri qingmu suo zuone kuigong tang lekung di ledun ba yinqi ninda niba tu di tang dakje qigui Kesi cawa geba tang lo geba yushu meba migu nawa suo ge neda yuqi tuido du menju qigui 旁边南极库油啦年代几公顷的龙库库切吧即便直切汤只顾了张着土皮也不切吧即便库控给库油张着滚控切吧做内库控所滚一给乐猪直切汤只顾直角切吧米给给吹定了土囊切吧喝这个吧落脚个张学康拉白出门看那结果 罗松延期温过科学美别增进预备密特技 多山罗采集 温过科学教育规模情况 卡巴尔图建文区人工案 巨人用的温过科学法堂 国内摊位免科学教育 让我们国送了学教育 让先你改变了地堂用途
1: 编过地填原理不写过 今天啊，落雪天色大，白浪有些。路过他，不过说直角切不他。今天啊，买他落，算了，弄说啤酒喜酒点过些个。你，买了杯有些些别，他上班的地，看管自助他，这也不做喜酒点过些个。送，看着冷不他，点价天过送酒他干吧。 提醒强个情侣他，我给工定，加着他，得给评估说，说到了他，免税肉就给开过来，我也不搞了就点过去过。是，今天啊，看别难为说，老贵干过了交不他，老手就点过去过。啊，免税这些都是他，先就接送，让什么啊西不他，免税这些他有些全怎么交不说西就。 点过去个，出，今天啊，明天相对喜剧点过去个，对，来年的喜人，买票就去吧他，他那家不说，买酒给年给人心点别，来个喜剧，点过去个。

0: ngone ran kup chung zang yin. Yine nyeme chi, nye nao mebe to ne, kafei kan ke chi le range lo nye gen shun yi le rogu chep to chu.
1: Da jing e, ya sa da.
2: Bola, bugo tsa pish nye da.
1: Da jen na, a jia li ya jing
3: le. Da jen na.
2: Keo mari, ya shi long mari.
0: Gop di du, ngare chung mu chen chu. Murang chung du ran da jik buri. Senpo san gu chi. Su su ngu su ke me ne. Rogu che gu be mi di zo rogu chik ri.
2: Rang tando chung mu yu buri. Mura rang bala da amla nyamdo chike tsuwa ge yu rbe.
0: Mura nga lo juk sum li du. Chom buri. Lochin chi tinze ne, lenki reng xingi, ying ne lenggir su seng bre.
2: Tsing ma sa a, ni hao mo ju, nga...
0: Kyo ma re. Rangka xingi yu be, gabri nye rang tong du, kesi nye chung mo, sunpo de yu na, rangda lo chaba yu de chen yung ki. 다시 근절을 쳐야 되나 마사이 기라니 지그 대열로 잡시라도
2: 그게 대열 쓰유
0: 우수 사업 된 절이시야
2: 진짜 된 절이야 우수 사업이 뭐 근절 쓰인 줘
0: 뭐란 게 수수 전대 위에 로 청주야 제도 밤에 못 튀는 채는 삼지 니셔시 갈라서 말이
2: 디테일 잡으시도 머리지스 그 겨우매 말락도 가와 키메자 아메 엄마니 위나 엄마 렁그리 망엘 주인다
0: 누마리 급디 인지 접시 러리 장가 뭐라 줘 녀메리 개가 시고
2: 예 자소소 들어가
1: 세미라 직접成了个素的没吧其他的公司就修的那직접成了卡罗瓦切罗松斯着着度他不都空给米切的图库提着那么头牛没空给上空给中午冲出了这个月不着对军직접成了公司 시라산도 가부채니 퇴응외토 콘튜규 내국 학부요시 베이징 중무첸삼매조 텐기 콘게 투섭삽을 하시나스 랑게 샘로 마셔라

0: 야, 사부인, 수고 최고 우리.
1: 야주. 랑엔 로규시. 마대 도스디에 안 로주니.
0: 메신 예파메 게난 요제로 사님도 단두사. 이네 등기 가바실레제 드리 로 용토문도 쓰기. 제상 아예 렉신다 게메.
2: 지접청라. 니콜라 고치베 상아지리미도 니 장수도스 뉴비 레스
0: 용아 갈레카스
2: 티체모스온다 슈웨프리 제노모 제날 고데기
0: 용아

0: 디게즘 치라지 당도 나란주 동원진도 날 주니 루가시 모두 지기
1: 요시
2: 니
1: 하세 말이 고다 쇼쇼 저스 데즈니 망체 장게 세송아 더도 세는 고다 주고 배제 니 쿠마다 고중에 다 싸우마지
2: 아르팀바 뭐 더도 세니
1: 하세자 용아 체는 소시
2: 디나리야 외고 두게 민두게 미스티
1: 제다가 세제 레브소 투르바 소섭 용아 클리 소라 두게
2: 딜레 민두
1: 세 데즈니 세빈다 롱데 파야 외고 디 쳬네 라므소
3: 야 더도 데즈 칸유다 무튼 소시
1: 제장소 저스티게 장소 너니 섬에
2: 덴데키니 게스 체제 외고 디 비에브리
1: 너니게 제 세메다 이마 첸도 아니 다가스 직세오 또 요
2: 찹다 던도 찹다
3: 누구에
1: 요
2: 문에 누구에 아즈 바바 엄마
1: 아즈 미도 오체 야 누구에 미도 말이 보모 예
2: 아까 강조제 체메
1: 하고 뭐 저 다가스 직세베니 뜨다데 무요고디 응하라 아주마 다그라보
2: 어지
1: 롱마치 아보모 롱마치시 바베 간스네 메다 바바 롱드 파르사시 오나 자
3: 뜨다
1: 어디 가서 힘다 힘다 야야야 비즈야 교다 샤샤
2: 응
1: 바보다 아메 롱도 파야 그 물고디 잘 되기다 그래서나 탈로자 도주다 니지 제사 물고디 잘 되지 자 롱도 파보쇼 자게 디키지 장제 야고스타 톱치야 근데도
2: 마타브리 예 마타브리 마타브리
1: 용두괴
2: 용아
3: 야이너 이다 롱도 베도 버제
1: 디리르 살라 나서 포모 롱도 파야 우고데 자사 탈루 토규 데데리 좀 도우지
2: 이거
1: 이다 이다 르사체 스텔레
2: 르사체 스텔레
1: 용아 쇼 게브쇼 아 다이나 사토스 이제
2: 나
1: 가서다 이다 이다 소다 자서다
2: 엄마 카카스다
3: 응응

0: 키란즈 키란즈
1: 친친.
2: 레리베.
1: 네 마사토 담보기 구치선에 랑가 마사토 교육 주시 장제 통치. 랑가 마샤오천레 토도. 이네 네 삼로 마톰부디 젠선가 샤오천 주거 되어가 다야 가리이나. 네 출로 같이

0: 비베 전화시 용이 주구소 공부부두탕 총격계획그 강발 초용이 대결치토 팁줄 함조 인베 함조 기타계 기베 심체미 태디 흉키 나무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탕앙 차롱용의 민두쇼 함 차지로 고르게 탕굽주고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Loki Padre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ming, Chugu Chevashi Yin. Lam 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 Ring Buyang, Gale Kugme. Tue Hamula, Cherju Tang, Tedu Gotu,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uke in the Tang, Tata Chanila, Gorna Gokukele, Jumigu. Penjong Loki Padre.
2: Nedini, Chanum Toze, Gatsumuli, Ming Adon Yingi, Changtan Gigupi, Beijing Jung Sungyu Kushi, Digar, Kungri Chungwe, Zinjung Dana Dujing, Totan Tzu, Namge Gazotar Chang Lady, Digar, Miji Tone Chigayang, Sokja Mibe Tangdo Kuni Mahi, Changtan Gi Sushi Mito, Sokja Nazo, Jigar Yushin, Tone Chibatang, Jigu Bishin, Shidhu Nyam Neki, Sokja Gi, Gen Ham Shik Cha Yu. Digar, Zhu Ta, Zhong. Gyang Jie, Zadang Tol Gecha Chubi, Pogu Sum Yang Yu. Gyang Ni, Sukje Datang Dawe, Sokja Mijima Cheche Shik Ta. Riki Pung Yu Chene, Sukdob Cheche Shik Shi. Tiang zo cobi sadu kudu kyobjin. Gya zung uli, mi shidong adong samgi togan chidan ta, nyangam tangdu chone chigiyu. Chang zadan tu, gyang chidong mangbuyu. Gyang gi, otong xin, xin chi la, sukshi jingwa ta, buku gyemu, Masir Tha, Bo Garbo Yin Xing. Soko Ne Ngazi Parki Ki Xiongi Budo Ni Kam Na Yi. Tidar, Rengjung Lhungi Chubi Kwaja Tidabu Xiga Dini, Khonzo Sashi Tiding La Jigar Chone Chi Xing Chi. Lori Dawa Dupu Ne Chungi Parni, Gyang Ki Gubi Tuzi Yin Xing. Gyang Mor Nye Cha Gui Tuyun Dawa Jukji Zam Yinba Tha, Jumushir Gengzhu Ri Zawa. Gengzhu Didu Jize Jige Sumju Suang Singyu. Lo Sumne Shibhar Sungdu Gengzhu Shine Nar Sumbata. Subu Jingce La Mi Ni Hakzamta. Jize Jige Sumju Ne Shibye Par Singyu Be. Riki Pung Yu Chue Ne Sukdob Chishu Ji. Khonzu Chanyum Tsuyu Ne Lo Nishu Zamji. Langkwa la dee ne, Changtan Jinbe Lampar Du Gyang Mangbu Tungju Yu. Khonzu Gyundu Xiong Lam Tha Mirungwe Zadang Tho La, Yangna Gokgu Ne Zasa Wang. Yangna Pienzu Tiri Chiba So, Zichu Ri Wang. Yangna Pangze Womxi Yu. Gabri Gubbe Latong Wadar Gwotom Ne Deba Tha. Gabri, Bobe Kingbe, Bao Xing, Zianwan Lang, Bo Mi, Uruwe, Banyam Xing Me. Gyang La, Kyuzu Jingne, Choye Kumsi Yue Jing, Kyuchi War Gyang Ane Gepar Ta, Kyuchi War Gyang Nishu Sumju Yue La, Kyuchi Shu La, Gyang Gyali Gewang Yue. Gyang La, Shogwa Chu Ur Song Ne, Chu Tungwa Ta, Nimu Tuzu, Pechewar, Zadang Tho, Zasawam, Nyesu Chene Dewata. Sasu Tsamla, Lariyan Rigu Yinesar Lobe, Choye Kumsi Shiyu. Gyangi Nindar, Jili Sumju Yin, Jugu Yubata. Khunzu Jodan Yang, Mixi Tsabuchi Yuti. 군도 루팅에 주고 유배 콘조 침배 슈도 강남 림부시 체육유 펑규니 강계주 제가 쉬시시 콘즈류러 샤시 점심 속시탕러 교시 하장치 윤대남배 워러 처지리 지리시 주시행아 잠 교토기유 年个几位退休女秀一个九个，宿舍闲谈多呢。最近确实是几里解决咱们九头不谈，中期几里我就咱们，年期几里十九咱们，江期教学了确实是几里短着呢，解决排九头边，行在下江教务员，江口做几年在谈托旁个九个，每个吃过三了点呢。 뉴츠 랑롱 티베 나바디 하자 지차 냠 가와나 튜즈 추싱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지가 미에베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 기능에 취해나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 시에베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 기능에 시에나 창자단이 콘즈 차서 딘사 교회 지도 대비 김시시 콘즈 디가 기싱 디가 차롱촌 탈 자단타 시지도 디네 세소기 코아 파르미도 콜시비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유싱치 휴기 콤잠 남양미 교바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코웨 균타 체미도 신신치
3: 快上车！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보고지고지 칼라디니라소다 튼데 아메 가봐줘
4: 몰래지 찌추가
5: 가나 야 什么事도
6: 추구르 참지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규
3: 보고지고지 다 어디 지다 쇼얼지레 데민도 엔 쇼얼지디 지 사다 아메 가봐야
4: 다 가봐 추지야다 응에 자진추
3: 다 가봐 추지슈 엔 솜라나 레다가 라칼니엠지 아메 가봐줘
5: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슈 다 쪼쪼쪼
6: Kabar gyume temu yi, puzir mezi, zhe cu nang.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매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 진짐하도 봐 소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팽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0: 야.
1: 등기랑 구세 사치대. 도장만 오시라도. 나 가서 갈 수 없겠죠.
0: 야, 잔도 쳐.
1: 말해 돌죠.
0: 랑게 심하네 진짜 맛있다. 전주연계 나 개가 염차샤네래. 니 케링 말어. 들이 나 마신에 지출한 거 되지 용고 삼주.
1: 니 나오다 스티메. 자아래 더 숨치. 곱스텐즈 계세랑 야비는 근데 저래. 최자 니 야우치 앞된 줄랑게 세미 니제 제마법 치르 주지유.
0: 나 아제 주니에메.
1: 아, 마리 쇼쇼. 대칭이랑 초구비다. 조그인 교무도 고급된 제 공부시.
0: 계속 다리 마 아리아치 마차샤네. 다오송게 세민도. 공수의 태가 아리치게 칸라 구이트 신예리사.
1: 다치나 파친제 로연아 요마스 위베. 아, 씨. 니 암라라. 나 아래 죽음에서 말름내 용기. 다탄다. 지게랍다 저에게 니스베에게 두주 예삽시. 다 로지 구고 제바. 아, 씨. 샤샤. 머신이랑 그 둘럼로 두조단 됨도. 이내 나란다 규름들 제 카친 됨도. 다 근데 저우제.
0: 세상에 아래 주님의 승민도게. 니 란주고를 마도메. 던도 니 아메 르통민도 고급디다 두나 키라니 뒤에 자체유
1: 샤샤 니 결심드 대장마 요금에 신규유 상계 고급디 제도 르동시라 제배 니 신규유 이내 상계 타드 제제자 나 갑시라 주 샤샤 장로 대비치시 니 후다 배다지 상계 나 생호 당과 제비 노메 대신 주기

0: 남겨 드려야 돼요, 그래. 김 누구야? 수정을 어디 세죠?
1: 심마중.
0: 전화 가르쳐서.
1: 나 탄다 부장 제가 친. 어제 주님 메스 로고 삼중에 콩슈민도.
0: 아, 진년 더다 그리나 삼중. 드리면에 산이 되어 봐. 자네 삼다 망쳐게. 탄다 개체슈디 장가로니. 자리야. 전다 챔버시야유.
1: 탄다 가래.
0: 도스네 클래스 드시오. 뭐. 야션슈.
2: 장 주지대 니에 대비. 야오시 라스이샤. 제마텐텐 뒤놈 챔버 요르승비.
3: 기랑 손다 챤나. 아레다야 미드 땡기 나제. 나 멤차.
2: 장표도 중시도라. 장괴 시라도. 제자니. 제괴 요마르승비.
3: 이내냐 고츠므소. 키나즈 니에 주지 야오도 고나. 나마다야 카린.
2: 제제. 让给北京里里那修北京给你做了三路单呀特别差不差卷大大讲这的让公司那爹对让爹钱怎么是假不大也无去那瞧了两只有用不是地上给北京行动可不是吧撇子几个路了给让了名色给通过那不行呢各站托不大而且主要苦个的阿江江让个营业不是
3: kirang sun da che na nie chu chi yau ka ze yu ne er zhe mi di ma sne neng gu ding ge nan sun gu yue
2: ge zhe di ya nie xie ju ma xiong a kan da duo de ne xie bi na yi dan che ju ma zhi mu ti bie zun che bi na dian dian ku ge bi yao xi
1: yang sa gan di yin ya ka ri na
0: 我看上电影，现在没在呢，空投不起来了，啥看钱丢了呗？哼，成这样了，卡拉当投不起的，我卡拉当了什么机会？啊，
4: 妈的，我让你难做了不？
5: 你也让了，我一肚子就去投那上面去。
4: 行，你也让了小鬼，走。阿金，
5: 看啥？看这个。

0: Tos ne ngayi.
1: Liz.
0: Wei. Ti gong zhang la sa ge de ngui xue qin su. Xi bi la xin ge wa. De ri ma ta le de ji dan wo qin de.
2: Mi ra yi ne. Nga da cheng zhi yang class ga zhu yin si de kuo ke qin de ge ke lin. Ta qi de chang sen nan ye de du. Zhi bei. Bu ran zhi xia.
0: Nye sem nan ye xia ma sam xi. De ri wo ne tu da ji le de zhi xia yi.
2: Tu da ka re.
0: I'm not sure. 가상이라니 글쎄봐.
2: 신부딘데 세비.
0: 드린 알아도 스톤토. 요 말이 바바다유. 뭐 봤어 키유.
2: 마다나 소소티 소소티 얘기래.
3: 마제군씨, 문준놈은 담지, 우리 지금 한 레저 하던 거리사, 내친 땡땡 사지, 친친, 라이어 차스는 안 좀 마지 치라.
4: 쟤나 그 재윤의 공사리로 매봐, 쟤생게 미색다도 제 안용.
5: 제모도, 나 친친의 인지기, 연小春 립 제모도, 우리 땡땡 친친 등거리.

0: 삼루톤 승이 탄다 삼루톤의 치차 여마시 주샤 이과유
1: 김원라 수수 집에 내가 겐키 구위비니 신주 섭주 섭시 땅야디 미니 농주 손자 계속 니에 차비 양 땅야 채도 참으신 호게 노브리스나 땅유키는 말이
0: 자 주샤 이기가 용매 없이
1: 김원라 민단 라기다 로튼 라기 나타 성호문의 신의 개심 시라이 키랑게 공부타야 저와 직매 키랑게 나타 성호 로치 나간 제제 랍트 튼주야 저와유 지그르벨
0: 직수면의 저와 좀 미세치 없이 장게 직수네 게네 매바
1: 借不借过你是当然给我看见谢我妈是我现在年长的可可不见面的让给他们这节目送了你信诉给忘了 Dike nye kiran tsaro shubhe jeshin yi. Kiran mingui turab yunan sagu ki ngon lo ngu zi kongto liya simchun nangu yubu nye singgu yu. Chizan nye yunan ngon lo ki jeshkaji tsaro shubhi yi. Nga chugin daki la.
0: Ale goda. Yen xiao shen. 想给罗聚集了，天天给他的这边给，就不嘛以为是我有。
1: 给忘了拖欠了。

0: 사실 가봐래.
1: 모두 다 중시. 라유 뉴메베. 도스테티 녀치단 집자. 줘.
2: 샤샤. 나란 카피유. 잔테비임베. 마티에유. 시디게나네. 장크기녀도도.
0: 마티에유.
2: 로데브시시. 마테데비. 아. 카발레스. 녀카바실리.
1: 로 암라. 라. 무네라. 더비아스. 녀신스. 토제나 암라.
0: 카체소.
2: 샤샤. 뭐니부터 다디 탁주 토스기.
0: 탁주 근처에서 도브래.
2: 디랑 정마시. 간다 탁주 토샤. 지데 쳔도 스지르 수기.
1: 이내 뭐니 데라 안 롭든 쳔 토시. 장쌤 샤오마시. 내수디 차고 차없이.
0: 선호 괜찮아 양이 가르치게래.
2: 디 지마니아를 시켜줘.

0: 고무소 니 가봤시네
1: 이게 도지 많아 레스 니 렌결 가격이
0: 왜
1: 레스 지켜 변라 이다 니 렌결 가격이
0: 그래 저희들이 가와구도 스케치 트리저가 저가
2: 말해 최바 제우디 지유메 더니니
0: 생각이 집에 장하는 곳이야 가장 강한 제동 변조를 위해 기계 전문 왕라를 필요로 쓰듯이 라스 수술 때다

0: 야시오
1: 부장장라 기랑 경아 채나매
0: 당국관다 마이지마 제 중화 크기 두림 도담 창마 밍밍 제 고비 저기 조샤 저기 디낭티 상게 세브시 세리 대다디 지역 룰라게 태가 근진는 길라 공스 내 타주 조고 시라 제지 기계 제모 완라다 저와 제니 저기 디낭티 폐지 我们 임부자스기 제장 공스 내 내주디 제주 세 마셰 콘라 라 니가 레가 용 마시 이내 라체 쇠디 공스네가르시 라체제야가 뒤즈 셈보다가 상카나라 겹용고시 제자디 콘라 라게 소소지 팀 메마소로 셰스메
1: 셴스 부자장라 기랑게 타바도 따도 나마 토제나 쇼이
2: 셴스 레그네 톰베
3: 严小晨，你来过的。部长那个公司三位一起去了买菜去多，让个小干部那儿打死轻松的。
2: 咱们没给一家来人，一起开去没？
3: 哎，我是在等着下批呢，过点批还好着。你来说说，全打点那个去。
2: 听我让几个人来，我就能对些别个了，让他们盯着可以不休息。
3: 야, 可就没事，我让给通去。主任是老大，俺们啥亲戚？主任，我那边没告诉我。喂，你亲戚，让俺看啥着？看着大爷多。
2: 这一点让给顾呗，给谢当的让恁们去接送去他那，记不记干的下？你顾问可是干？你那组我们谁不参与？

0: gor xip chu xi gu ta gor su gu tang zha jing wa zha cui chu gar gor dun chu dun gu tang gor su gu le mei gui jin nian da cong ga lang wan le pi gen ki guan zhi ju ren ge mei ba zi ji ge wu zhe zhuo tang dang qiong qi gui yin gu ni la ji tang ye zha cui ge ba tang wu zhe da qiong nan gui ci wu bei zi zi xin ki zha cui ge ba tang zhe song dian ye kang le pi tang lu ji ka ba le guo ge gu ci chu ji song a ji ji ge
1: lin guo da jian ge heng guo de guan jie qi le qin bu yin ne dian bu jie neng mian le sheng zhe jie jie gu min du ning jie 但你刚不得面子气俺你们都干了一个不上特别人的你林国大姐跟韩国去关键全部要个几个人的林国大姐跟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怕这不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得啊
2: 哎呀 谁姐 링고 딱진 한국의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의 나란주 사물도와 대예 티레 직신다 니네 대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3: 그때 나 저의 한국의 진짜
4: 야 민기비 너 공대부 매부다 너 공각봐 너 취약스대 봐 고나 구유콜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Gyurim yung la shibshu yu bie,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rang chang, lewo ye gu jik, chu sum gu gu, gu chu sum. Sanye, lasa n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ye du bu sarbe ka zhu, qing bi tang. Na nye di tang di ne, shi ge zi lum tse di kuyo ka zhu, qing bi tang na nye mian zhe cong kang. Logo chong gyer nye tong qu, guan bu lam, logo lup chong tang buyo ka zhu, qing bi tang na nye mian zhe cong kang.
6: Habji geba tang, na chu tuen ba, na gang bu so gi, na kung di bu mian zhe. 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皮大我们就给这些人民十几大娘们的囊出了过年了我几乎的了年轻的孙娜的车位给他洗清理那晚那所动的当四处狼吧那晚五只找把所给那晚的不面子那当那位所去看了皮大我们就给这些大起来给了这头的人民十几大娘们囊出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晚我把他那晚张世前的给了第六给那晚洗清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给用给母鸡才不洗衣
7: 他的卡巴给自己起来给小区托呢给给那的那位那段了打卷情谊预防那的那位数据看给这趟几十七个别原因那的那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那次国古党国书国内玫瑰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破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逐级送啊积极给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破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逐级送啊积极给

0: 텔로 십시도. 라야만 주다.
1: 네 뜻이.
0: 저는 얘 하와시겨. 왜 어울려라? 티키랑게 손배 대스트르베. 이네 뒤쪽에 가르샤. 용아, 네 덥시 당초. 레스 어울려라 도체나. 야면이 육쇼, 은이 줘.
1: 야보시도가. 란데다. 대년지다 롱코 캬감 돈도 그주 주고도.
0: 등어 뒤 뒤송에 녀가르샤. 뒤송어 로단 잡에 제러. 뒤쪽에 가수입시. 대략적 갈도 없으나. 뒤네 공세 랑고 부족 송렘도 타니옵시야.
1: 제자 사제 저주 대간데 갸치에시도. 란데다. 비게 돈도 제메베 탑산치에 가르고네 가르도. 차기 니제 강바 상하이야 다와질 용슈레 곰 솜돈 지리.
0: 솜돈에.
1: 이네 직제된 주님부터 왔어.

0: 토브나제 지급진이 쉐바 딘슈나프시 개가마고이게 이신 마세 계신 요송부기 긴고민 조시 라모라자네 롭촌 시라체 도시 이네 오울려라라게 능초 마침도 슝초 쳔보다 저와는데 콘토염다가 람사닥주 도시 딱사시 딩을 고나니 팔러 겐다 총시 주디 레조 겁러 오울려라라 마트 시라치지 이네 두수 유른 부치 공신나 님도 레어체 위자 독스 자이 해지 라게 싱그러
1: 라데 유뉴메바 니즈 망부딘데 컨데 신조
0: 인터넷 나르데 아무나게 숨게 레스 레스 슈케브죠
2: 조디
3: 小王
2: 로우
3: 다리 코딘 총배 지신 아미시디다
2: 어 니비게 유
3: 서진이 저기 저도 기다가 주다
2: 레스 람사 저와 쳐 주의
3: 지게 릴라 피베
2: 지게 릴라
4: 예 엉어 저 셰후 小현 콩게 지뇨 총부기 지게 조디르다
1: 지겹줄라 감사.
4: 연小珍, 롭진튼조치, 지겹게이 여우열사. 레그 가리구진은 지유나.
3: 무유던디 범진제주바, 니큰 징민도.
4: 니에조구지게, 무지신조시.
3: 나지초와 차차지, 지유시 삼추. 하마실레르치다.
1: 喂 ，Kamsa，
5: 先住了。你昨晚在几前边？几对个从车上谈的救命多？既然个飞机逃不起过过去吧？
1: 光么子，朱迪谈的吃了些啥多？既然西班牙人可在呢？你到时呢找我拿罗修去。
6: 几个留了？
7: 嗯。
6: 几个住了？得一起去。从这边单用车人，请侬阿注意。Yes。
1: 记住了，
3: 小肖
6: ，low。

0: 고 사부 죽바 초아 사바 쇼교
1: 전화 가지 갑진 저 최고야
2: 가오베 된다리
1: 뜻도 되자 밀리 요청은 수수 가부친 얘기 시그 여러 진제 임브리
2: 왜니 가르쳐야 됨리
1: 마이지다 캔기 쉐규 땡키스
2: 그지 샤오레
1: 람사
2: 가자 제베
1: 제비
2: 주스 가수
1: 나 랑 주니 메바 주니 기 치슈
2: 캔기 샤오 투스 랑가 땡키 제마르베
1: 랑 주니 기 치슈 모디 저저 뒤
3: 왜 도스네 가서
2: 또 아 케메
3: 왜 왜 됐다 됐다
4: 가르치면 봐
3: 됐다
4: 랑 가르치면 봐
3: 나라 싫어 되죠 가시게 틈이 되죠 왜 다당 아니 제단디 흉내 가나러 꼬러 가로 저기 왜 나와서 그러시더구에 계시 제일 손도 소디 나라니 조세월 라고단체 대비는 남자 차버시 믿고
4: 계속 지만 단도 딘제 제 미상매 하고는 니라 근데 슬라고단 소디요
3: 딘제 거봐 야 딱다지 마주고 제죠 주디 생에디 라래 하고 소용 좋아
4: 미소 구지리 많이 렘 사업 손자 뭐라게 안 하고 쓰고야 개매 봐 니 쇼게 공스 모주 두두 삼대 차 다치 뒤 조이 큰소 난게 총다 임자
3: 주디게 라리아 마주 공스네 주기

0: 자동 링카 나가이 제주 초라 세리 표송 초보 코드 제휴라 개외 코드츠 상자지기 교체 린사 개진식 시 코드 창니 조 남바타 감자 제부제 념도 세벌에 좁디 교진디다 야르오르니 코디 치샤타 세디 담바 쇠비치 추지지 레신 지르 치제 체신 고동웨 쇼타 더그 차볼레 담바티 강토 준예 콘세 강 강삼시 준차르치 저와 미제 와라 강 감차르베치 무튜니 강제베레라 쉐기예 동지 야라 주임히도 배치해도 콕드 수부젠츠 창기고 시도 총우베 콕드 직 열주의 말투 제도가 잠내매 포지오타 모주니비 쇼응알라타 광친이 제니 담바기 강직시비 훈이기 차와 초대 제니 냠도 준비 김치 추면 창망도 세소 사베 데자 표규로 숨어 쉬신게 태야 롱 통주로 시 차자라 롱숲 규지 화동기 양제레 베베 우이산 지규 테니 간민 젠참소 차유 로레 진드 시베 당고로 샤르 갸주 체모네 당우베 튜룽 체모 정중기 송제 테 간고 제지 롱균 야라파네 최제 마루 조싱 추나야 림시 도보로 교르친디 시기 초자르식 샤르젠 따라 법요 차바니 차도용 원수 마르 교요네 타라 우이산 지규기 서법 소지미 책도 야이세 동무관기 녹장 소송 교토 지도 뒤발레 추진 什么식 차예 테니 교주 코구이 충고시 법균 시비의 지진제라 동네 주지를 이차 개선의 교주 등이 샤르초소 샹샹강 교조시 람파르토 지뢰 능린 교인이 파라 회양배 장부능 슈주부유 테루레투 교주 코고이 개규 슈윤단제 교구자마시 태양 롱치 초동압계 권주기 세시 규규리 리제나제타 강쇼 미니무 카라 지리치도 차시 교주디니 게라 림부 체시 리조 파르토 징바라 따르나 대외 교주 코구 시에베 명이야 대단한 강 통시시 교주 코구 오 니비의 청진 세입 테니 제도 마르부 마부 이베시 차돈들이 차를 회부 유협에 내균 태블라부 유협 태야 론대 천원 인문 소교리 남부터 소도 초업에 차도의 가와타 양사를 초라 위상 지규기 전종태 신규 체험시 태난에 믹스의 최쇼태니 남통 전종태시 위상 지규 남통 전종 테니 차도의 펑림 계속 쇼르네 조슈르 차벌레 초보시시 대외 테라 로코모로 교주 교배 왕키 고치양타 딩치린도 교로발레 조슈르 진우베 종종 서무식 차벌시 대외 세신 클론 교토베 쿠리온디니 파완츠 되네 가슈 테라 교류 교주 코구 코지 좁게 교지 타라 교주 코구이 리오 수조타 차도 코구 모유강 제유 도어나 리오의 초타 라당 제신 초 리더미 제메도 체신 文言为上日月图可以先写读日月年月同志体其他先写的托年军将是月体整度高不塔其他做了前边朝顿地塔有趣将这我图就是长门第二在写七六前景就是长门秋月自行起出去就是女吧七六所端图地月提起了秋月天空三月晨来唯一日月图那在开不在家就够住口住擦街心头把穷月景
1: 在国内彻底独占几个
0: 托给年差恰仓学习才会陪伴那在马拉其实秋月所有在心边自信提到你接着去决定出图冷处去你不具体你没托就到这心边摸不出些月他拉马翁别推抗战西拉目不地族都不这一年恰不恰着行地达拉秋月拉了亚能林地拉吃连接一月几个错不太对你这些人有个三八表情过年级别说下错呀人体你的赛博短听见面西北美罗格里才能母推你以往中国那句结巴肩背学就赢
2: 你说的句子这不林样子的区别门顿他说样差别他在距离之上
3: 亚米金别能空地不灭不当能空卡吧那就要死对吧过哪过于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吞噬青皮路你给个皮千万拉给预备亚米那次就是洗自信给凝聚来准备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给过年明确能空给稍微给特别明确给巨人难卡别没过的汤能空了普通没被托的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4: 运动也没你这汤天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小学预备小学比起了给连雨卡巴昂章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笔汤那年底堂

0: 너무 강하게 두스케라
1: 말고요.
0: 어, 네. 그 대만대 가래 랑갈 버제 많이 배치도. 다 다다 이러서 내듯이 작아 줘. 이 날로 계절라 이제 여러 봐. 두스 제 마주 현대게 샹진 뒤요 말이.
1: 레슬레슬로. 그러니까 드림 바사스네 랭아래 팀좀 맞춰 보세요. 제발데. 참 차자. 원래 제제. 레슬이라. 근데 세치치 이체다.
0: 저도 저도 저.
1: 그제 서부코나 저 단대 대야난수 단인지 고게 생각이 잡지 쓰나도.
0: 근데
1: 첩딘스나로 나신벤. 내가게 디나로야. 어 코나 저 교체단 거야. 근데도 직시.
0: 저발.
1: 코나 저 생계 소야.
0: 근데 당한 거 내가 다 여다. 내가 사람들한테 도둑 시합을 하잖아. 킹어서 배배야 로스도서 까말란 양식으로 하면
1: 지지 난 진짜 샴티스 나나 냠도 닌지단 저 입에 샵셰디지 신난도 아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년 속도 체수 식시 양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리 미 시동아 동산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극경무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발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 발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날 숨보다 숲불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네 시계 발승기유배 이기 봉부최네 숙도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子体力吃不消，接球十万，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边拉汤瓦蛋儿国汤内丢不他。 갑자기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랑 원민 우루에 반냠심에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해징 교칭왈 양안의 개발타 교칭왈 양이슈숨주 유해라 교칭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라 쇼과 주우르성내 추통왔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几年的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虽着当样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族前面许多江南人物是成员。彭九年，江家军自家休息时，昆族来了陕西中心熟悉汤了，有些下江去。军队南边窝了邱子日，这里是最先个站，有土个月。年个几位退休，女婿有个哥哥，暑假闲谈多呢。最近邱子日这里建筑站有土不谈，中期这里我就站。 年纪几里十九岁，江气约束了七岁人，几里端着呢？该举牌九头杯，行在下江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旁个九个，每个车过三了点呢，对出朗龙这边那边的，还将几千两高二囊。
口子秋心狗强杂谈托给江阳米狗儿几个面别帮不他你什么去米几个人的绝呢强杂谈你错那个差劲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一个人的些呢强杂谈你换着恰色电视有位极度点别金细细换着第二个心第二擦弄穷他儿杂谈他十几个人呢厕所一块儿盘密度块儿心月强谈以设施前面托长来叠别索价盲目让人所是错儿旅行器与一款赞南亚米教板龙屋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他切密度信心器。

0: 야, 跟你 说, 多多遇到。
1: 주모, 대 주우민도.
2: 알레 싸우 마리. 먼저 빠르게 오르다. 야, 치즈. 대, 여지, 여진다. 내 치즈. 야, 아마 대주 아. 니 아마 대주 아. 야. 에이, 셰프세. 아주 빠르게 오르다. 디스.
3: 됐어. 지, 니, 송, 셰프세다.
2: 这小嘴不过说把几年时间的不过不过说时间的是不过说时间的呀我这要接的啊你看的是我要接的啊你的别的啊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这是谁？
0: 这是。
2: 用啊，大哲，西瓜是阿哲。

0: 听到的来顿出去了我们这么气死了破子戏天子千里孟继鲁老公我妈他就那么说
1: 来死
2: 就是有人了
0: 那
2: 都是对他连我最实际居住两个地不得听不出去他能说是听他的居住钱的话听我一听给路路亏了怀开预计你不合作送亚的我呢杨大不是的话
0: 一年六电子创作两天的那个参不下面的这边了这两个送的那可真能啊
2: 肯定是有的了这两个送的肯定是能啊今天就是刚死心过去军杀不住你也让许他的工作你也算没许比呢这些木西西女友吧你哪次你接下为了切擦死的你就不出了绝对你哪次你接下那天是鬼
0: 都是在对用不出的性格要借切开为有
2: 都是的工作三大些什么的
0: 别的别的都是切不的
2: 那也是暗面过去给我的一起过去给我的地震前面呢，路路给划开一点一点，心里也个，他进不透不里。
0: 嗯，要多。
3: 拍满了大小墩多，做的地区局呢过送去。况且地区干山电线掌握够自由的，地干了三年个电马卡系统，俺做女婿前不久没吃什么不多。
2: 大小队了，地界太多大小队进来，我做看的超马些。这点我最没有的，马队女小队呢，喜欢出门了，规定大家的。
3: 喜欢出门的没有的，这点我做马就不要彻底消失。你马队交不交白没工看了，上外头的牛就去去干铺子。
0: 这边了，我去看了，那队三十多，给他照顾。差不多种下，空在给生产的行了，况已经里面种下。
2: 我最中央思想呢，给他追归西外出卖了贵地当然了，这我钱不缺哪有的。生命在点起了，我就超过六度光，地太多，无所消的。
3: 刚下思想的，差不多七点跑路。以及他二里多处修行天线，光芒层层清耀的。眼前呢，中央魔鬼了连续配线，下面的预计节目里马路天线形成了轨迹带。这不是中央师兄给监控机构的松江学生们全部清楚。
2: 张国华了，大耳朵，对旧魔宫给张国准的，派了个监狱了，搞古天线，下面都派了个监狱彻底暗杀去了。
3: 贾村里。马尔马给他的些隐形，任务全部的马尔马给查不赢，马尔马给打了，咋去干了嘛？不然密码呢？头那面切给你这个查拢容易。
4: 你俺对他呢？给他追不打，俺做工作等没怕了，做了什么也不打。给他追过，俺做打你们来那样的，确实没有做没有人。光给拍戏外景追打也打。电灯系统，故作立即配置。
3: 学长啊，老九皮矿的将军哥嘛，你也别的管吧，给大主接下去呢。先看看没水平。矿给我，肯这几了三十四个月没打，三十七个月就没可以给内陆建设。空间大了，台湾仪器点不清洁，对于那么样大个技术的有缺陷的，是不是切不轻松的？年况了，用那老阿达，忙那老专业人做了，引起老用意是开的产品。热带什么热带不接了，推电多，卡车的上马上。
2: 我做拉三个，来啥新规定的三九个呢？什么热带不接了，头多国贸轻松几个月不？ 타자 캄비 슝람기 시캄랑도 샤토 투피 모여서 랑고게 가르실라 워티체 디가라 캄베 고베 족교체베 야 칠링이와 유자 마그디조게베 코트라 심제 요마지
3: 도시라 펄친주 당고유나 마디 이지 견고리
2: 다리 먹더디 마게야 체도 겹지 마지라 회마 잠이 쇠제 참도 징주다야 체도 겹어 삼지 마지 디시 왜 죄메다 회시 왜 징주다야라 멍시띠야 체도 겹으시리 야, 알아도 나.
3: 우리 졸아.
2: 아,
3: 예찬 수수. 네 시고는 네. 저 앞서 통주.
2: 가봐도.
3: 네 코스비지. 그냥 CPU 수주마.
2: 어.
3: 세습 유리 대비지. 뒤도 코니 요걸 빼리샤. 미유지를 통사 대미도. 하, 송다. 코스형토비이나 기랑게 체지 샤브리베
2: 체지 샤드샤
3: 아세 예 기랑슈 예수카지 룽다대워다 룽드 양조급라 통쇼치부이네 다양한이그리 룽드 차베 투일 아세 다슈메슈메슈메 쏘라 레스 쇼다 나라도마 트터시에나
2: 도다
3: 什么人呗？
2: 小夏，过来小夏，坐对。让开西的修理，你啥需求？俺亲自送到，让给我。
3: 来是来是。

0: 비오지. 밥에 불강부 뒤에는 가봐요, 그제. 아. 자, 씨. 하루 또 꼬셔.
1: 이거 뛰나다. 쇼다, 쇼다. 어떻게?
0: 잘 실하시샤. 샤마 유로.
2: 아요.
0: 양요지.
2: 아, 씨. 나는 예스케미도 다시가 옆이.
1: 보시, 双双. 다키라니 교시. 나제 대면도게. 년낭다 먹어, 교.
0: 아, 지. 교시, 교시. 내가 저와 잡으러. 요거 내가 제가 교시. 뭐?
2: 아, 제제 제. 교교.
1: 저는 언니 조인다. 저와 키랑 씨들이.
3: 사회에 다한 교시다. 뉴메 교시디. 녀체나 더 리단체. 님도 제 교시도. 용도 왜?
4: 야. 저 없어. 가도. 여기 있다.
5: 저 없어. 지저 제가 취송해.
0: 취요 말이.
5: 쟤는 미카바유.
4: 당고 소리에서.
0: 당고기 터키 주민스이다. 네.
5: 네 돼요. 왕창청.
2: 클린다 클린다. 네 쳐슬로.
0: 먹어 먹어. 루 먹어.
4: 아지.
0: 그자유라. 루디 好啦.
4: 老王. 동시에 야고도 와.
0: 시장가. 당가 명간에 전도윤에 전주문도. 슈다.
2: 슈다 슈다. 캐나스 카메나. 네 추실랜 같이.
4: 좋아요. 老王.
0: 라.
4: 당고장 77배.
0: 77배. 다들 명간에 전주 조사. 칠 가봐 줘 표래.
4: 전에 당고 챘라. 내가 주니 수래.
0: 수고배 챘가 대비.
4: 아, 전에 나기 랑대 이외.
0: 네디 에규. 네. 디제 네츠 칼라비다.
4: 자기 야구 정도와.
0: 어. 나 메가네 되도도.
4: 전에 강교 태운거리. 나리베 제라. 버루지라. 나 제가 쇼.
0: 엄마지. 명간이 되면다가 남사 죽으러 저도 거기 가요.
4: 아, 신예라. 나 로우리. 아. 됐어.
0: 거장이라. 저 앞서 네 소 빈조체 세미오 미다. 타 아. 로도 토야면도 가서 거래.
4: 아. 나서 된 거라. 다시 주로 그 체비. 지디 주다. 나동 하나라. 뉴무시 유대 버리. 저 앞서 라베 공모대. 다시 지디 줄래샤.
0: 나 로요 메다. 나 디제스. 그제스 로요 그래.
4: 알랑 안 잡아 봐. 소소 소빈 소체 세비 미디 르시르 아. 레데. 라 소소 찍더다. 디 저 앞서 라베 인슈리. 더다. 거기 간 고자 탄다르샤. 디토네 저 앞서 미르 세브리.
0: 그치. 托会准备妥了，年明可真是给为难。
4: 控制，让个垃圾排泄下。现在东西积雪的地广么的，明个拿了让奶油就捏个，孙悟空的下。可这雨了，你拿了可算天要嘛的。可算搞得天下来，孙悟空是你的，你绝不谦卑于，没得，绝蒙古的，今年不要了的，老缺的要嘛的。
0: 디디디제
4: 아, 다들 소라와. 다들 쉐마리. 랑게 섬에 오스도다. 저 앞서 라베. 코니 개체부터지. 전소도에. 저도 현지와 용도에.
0: 어. 디고다. 나 메시지 니고 지시도. 어. 순후 년이 지치리게. 나 남마라콘 니세추. 어, 혹시 남치라 아니 텐치 세추
4: 디제라
2: 어 디네 로시스 리 로시스 감응해 제라 조왕라 니세스
0: 샤무네스 뉴샤 예미다다 노샤 디고모 로시무소
6: 모토바오다 Nian sui bi sang, li li ka ki wan du tuim lin ge, de sin bi lo ji na la, ki na zui lu lu ki suk zui qi du, bie bu lui mi da, lekki pyni. Sijie di zunli tupri. Sijie di chido boba qiri chudri. Yine zhwa la kina zu. Nga ge ma na ro. Dang zhung yang da mao zhu xi. Cham zi tupri qu su da ma na bche. Mao ba lu nuk zhu zhun da. Mi ma chido yang ya qe qi sab zhu gu zunli na guri.
7: Bawwe besang tuimso. Pyudu chungwe sarji shikyu ni zo ka kashe jine nguyen tukri. Tangbo, ngaji parsumdu mimaagi shashala haksam namda tang tana rengi ki sesuaygang lue dung pyewa. Niba, ngaji parsumdu maudushi uchi nangwe Trungu kong tendang ki mimaag neti ne gege chosu gyu tukgyu ichi yuwa. Suba, negab kanda shikyu tuisoa rengi ki sardien gumi ki sarji nyingdo. Yunzi tuba tanga chepji, mi xeleyang shukin te tuba. Shiba, nga ji parsumdu mang cho tanga nyamdu ne tuba jeje. Gena so ni, nga zui sa ji mokung chuki, pyo chung tumi kyang son sang. Gena zui lu to la, pyo chung ki sa ji si kyu di dian yori. Nye ra walo, gena zui tu da nambu guindu, dang tang, mao du shi, nga zui so kyung tang, lop so kyung budi, ma nyeba nang guiwa tang. Tuyudang nabugundu mangzog kebe maanyib nane negab kangashik tang ledun kangashik magdab kangashik chudu ang niti tang jesam gangzik nubab tuyudub nangore.

0: 박바르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박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키 박베리기 네드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지제당 첼레미네 박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부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실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레미구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2: Pwenchong logi padru chongda lo dun korwe dimje tang. Logi padru lhasa lumjing jamgi chonggang rinbar goyi chebe zegu jinda dunbe ce dun nying sabge ngang begyu yinla. Zegu rin chonggang to pepzi bule gi chakda begyu tang. Ce dun nying gi zegu to logi padru jinceba chakjin sheba nubu samzhu la chonggang to pepne zegor shugyu yin. Logi padru dedru lham tang tai di xiong qibe lham la rin kong ma shu gor gyadang gubju gurgu le jemigu. Tadung gyachi zegu ba nam la Tukchi Limpi Shuchi, Nguchang Gwar Nige Gubju Gurgu Yengi Jiangwe Nyutrum Nangzi, Logi Padru Bulegi Dobeji Gugyu Yin. Chegui Tuzu, Jinda Dunbe Ce Dun Yine, Jinda Dunbe C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e Lingor Nublam, Zongyeb Lugangi Nubgui Kabju, Lhasa Lumjin Jamgi Logi Padru Chonggang. Jidu K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gin Chonggang Dupibar, Gersu Xiu.
3: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ng Dangwe, Chang Shu Shu, Logi Padre, Nig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go Ki Nubi Yang, Chimbutin Yubi, Nagong Tang Ninkung Kudu Kuyang, Sambu, Rizigwa, Gundi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i Libushi, Wintobe Mati, Wodong Yang Garbushi, Wintu. 七六主队我给爬出你过七块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体内同面感心引了修明孙秀感引空没有恐怖糖不提下主恐得不来浪车文档热度吹空气恐怖谁谁自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不尼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杯七别银别七别更是擦弄给开就躺对年取个前月
4: 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体里阳性西沃汤他们体里没有气味恐怖也不对地形级别从哪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汤冲压解围个钢板超用意得叫企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心车迷泰迪熊体那么给七不用出借级别体情了七不错体情这么用我汤得汤昂擦弄用味面对秀
2: 他们恰起了国家堂国家国国营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营我这怕追着国他们的日国堂养狗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这个给女不等于呗三个电波之内这打国图了不行顶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着堂天堆国图的女不等于呗大姐切的
3: 听爱人光你恰你了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 东阳干部行为图，七路出队，我一爬出，你过去可以当不当堂。
5: 大娘，这阿几啥？
6: 这得来多多住个。
7: 这阿第四是给我开药买的，然后我老亲戚的买的，韩立芳的牌子是当的，第二个就是做呢，人穷的面子人。车站站了点七米多了，
8: 站哪股也不去车里。
7: 叔叔在蒙牛的店前，韩立芳排队等了几个人，都先干么就站起，婆婆等。叔叔在蒙古人呢，就是提来人子去婆婆等，俺的叔叔等呢，所以也不去领给。
6: 这样我是猜想，
9: 多谢做客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子的人的，去了了呀？你们我了呀？没事，谢谢的，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0: 他是温州传媒强国长。 韩立方从康，公司彭冷叔，民主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兰皮，杰克洛车，开出韩立方从康。

0: 다른 거 손도 나가삼 셔이 손도 쳐
1: 전실래
2: 예
1: 도스구다
0: 로드 전실래 让 제스트리 쇼이다 되다
2: 됐어
0: 让 미교 춘주디 미교 첨부 샵다 제마토도 봄교다 미슈 미교기 먹지 척다
3: 如果某处够了，我做面条全部的这面子，刚跟其他吃不着。精准某处够了，吃多某多，蛮过去。别闹，零分的太远归队。面条面子，偏最神经点的吃不着。花开有几株了，等到马松边面条点起，我做心里也个托不着。接着，某处给炸了死呀的，命都送不上去。
2: 让我比起那米椒麻给两个吃不进松散，两个记不住打。我这能力个，前面嘛那种，我别的，其他人忘了，两个吃点米，某里讲吧，你吃下去，娘娘。

0: 나 죽을 수 루로.
1: 됐어.
0: 어. 먹지라. 기라스 롱트스티가 피베.
2: 나 수르데유. 기라 피베 나스니 통주관.
0: 하, 대리 저시디 대무 전부도 낭도 교화치라 自动了 해매봐. 이 전부초.
2: 시자. 가마 대관라 스드랑 정시 이 쯤스다야쇼.
0: 어. 카체글라. 수카체니레.
3: 먹지라, 예쁘신 난고라.
2: 토지, 토지에나.
3: 티티셔와 토지 난화시.
2: 아, 예쁘시부도와. 사지디에

0: 산이 라 박자 띵섭 요르다
1: 티빌라 키랑게 태웅은 아니 카체 두기 주주 재능 그러고
0: 책동 국제 십십 둘러라 답이 주어주
1: 급티두 바이총실기 꼴질에 줘야 치도 나나니 카체제 지게 난공 깨기 지게 치공 깨기 없이 급티두 그네스 자작고 시자 손자 나나니 셰게베 지로 그뒤제 유메 셰주 티야 요마세
0: 네 텐셀라 티두 가시에 죽샤르니 허고피샤
1: 타도 디콘로
0: 제동국제 십시니르 다화소바 타이항주오주
1: 티빌라 급티두 장내 소야 투게시 네 타유 중태오르 오치제 딱제레 둥기 겐키브제 나나니 셰게뚜 치빌라 케랑게 나 게마나제 타르 모페브세
0: 쳬스요니라 케랑카 누규 셰라추바 디제 나고야 두게 셰라추나 이다
2: 아자 크지디 칭아라 레프이 렘르유메 따치다 지 Like you, then they need him already. Need him to go. Keep my son, no, near Jala, Bugu, Tulot Dots. Shahida. Yaja, catch him already.
1: Liudong, Liudong. Mizu, Liudong Palla, Kupji, Tug Yoma his word.
0: 啊，谈到卡车你送啥？啊，你去阿拉斯比看交易。用啊，
1: 来斯，引导，给那你配不浪了，土家那个。

0: 정고, 상암자 마시다. 내 돈 탁주 토우시.
1: 남자 말라 장라지. 숨레와 지레스는 민민도. 내 덥디레가 나 근처에 이미 시다가 집에는 상마 말수야 이거치 대샤. 내 지금 내 먹고 나야 먹고 싶매. 이내 리리칼레 소수 직수여로. 루시 숨시지 않아 가만 숨지. 유스 마 가르쳐 줘래.
0: 야, 유스 두 말래 미고 줘봐. 김수 개경 전에 미고 줘봐.
1: 예, 이내 안 줄래 제 뉴스 근처 줘래. 장남 소야디 스조 미마 그 두렵시게 숨들지라. 두구사바 성이 최선다. 로봇 최부지야지.
0: 정국
2: 서시주주래 집에 지순예수대 마오주시 삼자상마 양탁부인배 디시송 락타치스 千古가리나샤
3: 야구리 제부도일라 디광기 태조다로그 리구트일라 나주신부망부 이기지로신용시
2: 昆祖色心就救退了，做什么钱不多，现在你昆祖做那钱，所救钱呢？色心就救给本卡拿了，小军的身边。哦，也不多，两个在南山，真做不了，规矩写出去了。念了中级，你到了，催得起。现在这样色心就救给，催得你们用给交通免去退了，给人工钱还有呢。交通也不写了，这下念了，确实心就扛不住。
4: 心中也不协助，你那样子，四句大宋之前呢，心情卡给，那个心碎痛不得啊，心情内处的细节，特别大，做得大，冲动，要上心的这个情绪嘞。
5: 对是，小水为了，成玉江郎为，他在内处的切卡多，苏州某某心情前上，他的来这套了，没卡他不多，其实内处的他需要特别呢，来这牛在全用修金贴吧，我的。
2: 年底三年，他给忙错回湖北一卡去，上面江南定下了，立即陪他去，让我请。嗯，江南主要天了，密码忙错了，心术全部多啊。
4: 徐总啊，
2: 啊，有，嗯，点点一个的，啊，我知道。
3: 江南的，俺最当给忙说了县里面算账，来参详牛马的。俺最忙说读书的这些，心情用吃不难的，来没对，俺们算了，收住的。来没对呢，要不要的？俺们都来说明了，读不着。这次看着读特别呢，明年那段他就读着了，来说个那段他就读着，几乎你去马是呗？
4: 前两个字，看就从读说起。
2: 成渝江南区新职工处的状元公署，他到总务局跟后面的关系，内部都要个新职团大台了，新职去，内面归拢他这座，内车间某公接连起个来电话，也不是容易。那么到冷峻呢，密度呀，通勤前面呢，车间呢，来去七十七，车间是呢，江南苏水工站的定压算账，忙着给，后头人是抢不到，两个七十米抢不要的。
3: 没事，今天俺们上规矩去。

0: 장아기사.
1: 자들네 돌돌 주게.
2: 자가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리.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최야 부지 링기
5: 자야 오스차사

0: 다요시.
1: 어디? 니야 오르다.
2: 럭트라.
1: 어디? 좀 걸어 봐.
2: 럭트라.
1: 장하 쇼용 봐.
3: 단내 수팅 제일 강해. 키라타도 티리 죽는 거 입에.
1: 하하, 씨. 정고. 당동아 이거 튀네리 잘하다. 심초 차브르베.
3: 녀시규. 기차람 잡마세. 더도 쓰던 미마기 뒤럽치게 섬두지. 이내 섬두디 문주 용거베.
1: 어, 니세 콜라장게. 레미 치카제 용구요레 쓰여줘. 좋아. 다들 미여마세. 최상한주 정치 레그디 요천 저거요레. 제마제.
4: 지. 나도 수수 레그천 다지. 주진 우라가 숨문괴. 긴잠레나 탑신이시. 주진 우라리 이지치다. 덴데 섭치피지.
1: 다칸교 레그조제. 전유장람디. 준톱쇼시. 봐야. 다도 좋아부터가. 녀람사. 꼬십치세 레세네. 총도 용비. 조디. 카스 구두기 네튼디 탁주 지규 치도인 레사망고 지러 레미 요구 요리 쓰고 요리 이내 타모데 미 통야 요마시 차기면은 레가 그제스 주부래 미메나 자람 큰제스 준구래 뉴세 게리 큰제스 쇼래
5: 미메네 네튼시르샤 미유네 네튼시르샤 네 고십 시세 레선라 미 숨게레스 상메 조다 잠기샤 심슈도 첨부도 레브다가 남사 레치기 이내 비리를 다 신문도라 이게 뭐 신문도 제사 고소 망실이야 같은 데 굳이 지규르샤 내 뒤에 탁주 테스트 쳐버래
1: 미유는 야구지 마탈레 퇴계 뉴쇼 쳐줘봐 是吧 마신은 장다 쳐버래 안주 레제 토네 소중 쳐는 쳐버래 쟤 말해
6: 아 쟤 소중 쳐야돼 안무 퇴유 레그 치기 치기 정기정기 지규래
5: 시두 레라비오리 소중다 롭중 시두 퇴수 고롭 안주 레인 퇴두리 망시유나 소중제 레그 치중 지규래 이내 멍시면은 그 자식으래
1: 미멍시 소고 동고 쳐버리 간다 안 계시 타기인 다들 가서디 미로 통샤 안 미고도 와
6: 계제대 안 못해 간다 미위배시고 내두 큰 자식이네 탁주 두그래
7: 아 루시등라 기라 대표이네 순세만 남시
6: 초보쇼허 나대 유원제 상매섬수 오마디 니두두 야 텐제 슈다 슈다 구쇼장라 독서두 계란칭아 나 미고유 순가 피부자
1: 칸자 수지라 나 아니
6: 어 지수 지수 로듀리다 계란게 리미도야디 긴제 초유메 직수다
0: 다들부터 장남주라 민두구야 이게 치주인 조수 디나라 락십 닝부다 주문위부 소부위마 더도 싱부다 루주 슌도 난제 섬위레 뎨브치라 스촨기 산내 타게 망조피 더도 꾸이조다 시캄 윤난기 정용미리 뿐도 멍구도 이내 오늘 레네 돌줘봐 미동자 가실림도 레제갈 고시캡디 민이 누르샤 단다 개왕 주소비 내든디 체크하고시라도 오늘 장랑 주주날 슈토비 미자 다더부도 나서 내릴 기회 정심해.
6: 초보쇼호
7: 나
6: 결혼러 최고 약을 틴데 뚜안유배.
7: 어, 내 쇼야 칸이유. 당고디 레미도야 레드디 무투배고기. 다다 민두고 내 미장다. 통을 레네토 레베 미장디. 해봐 쳐보시라도. 니부디 소중 레드디 투지를 내려고기.
6: 连前看个说吧，这个做钱呢，罗不中钱。里面罗不中个年岁的细节，来回交不给。要我写啥多？天爷，来日钱不提这急了。那段的，刚挨忙过用死个嘞。俺说，恐怕忍住些，他就笑嘞。说中了，吃下笔呢。年前呢，错几年说中钱，错几年接不接，看过些年过嘞。
0: 수지라, 티제 나비나 낙제미네 등마시
6: 내두디 수디 개베 총 티규리 니엘로 미카지 소중치
8: 在里面进了三不清楚。他给出过小河的宋面，老不中粗中的，吕布的吞吐的。没看到为那段的，路段里的，就这个熟悉的，他都吃当过的。俺村老三明呢，前来做兵了，真叫吃我的。林爷，看那上马前来看望的，看望了奶奶的，王志远呐，来个村了。现在团外人心的南北断片脱了，接了俺村，闯进来两个钱，闯进来闯东钱，闯进来药山吃我嘞，看那上不脱了的那些。你去那村，三星店呗，家店先说。
9: 勇哥，勇哥，
10: 金贵，
9: 苏勇多，日向干啥？没到任何消息下，家木大郎家，谁的家下，通到国城也得，去那几号位是交代的。
10: 坐，大哥坐，
11: 坐坐坐，
10: 是，
11: 大西哥坐。
7: 看不上，看不上，
2: 看不上。
7: 陆廷元正国赢了了。
2: 赢赢。
7: 我的陆廷五十文给我就拿去了。第二天，我从唐雪床台给严肃女秀陪，等到日光床上看呢，用头三个七月了。他的助理看他我双掌，我从身中缩水七月。陆廷元了，我从身心得面双掌，各都看了一年两头吧。两个家来看雪的，俺做起了修罗，都给仔细交给呢。唐雪床台没马人。
2: 多谢多谢，今仔做多谢那兄弟，
10: 多谢多谢。
12: 花路的原长国人，
2: 看不上，今仔做唐雪床台的配备，
11: 俺做三档床台的、七万床台、十家床台的药品。
10: 好，弟，
2: 我来看是。
12: 我这一个，
2: 多谢多谢。今仔做大大的配置，今仔做原长全给我这些去管。
11: 好，他老爷个，光给俺做给不是的，光给俺做就有的，是军所让俺去。
2: 是，第二个有不着。
11: 唐国的金兵多，如果俺做你当我姐，俺就来看瞧下。
4: 胡列卡斯，陶建南，陶建南修音，于秘书，你让陶师傅拿。
13: 啊，对对对，呀呀，走走走，你那陶师傅，
4: 呀呀，那边的，
13: 那边的，谢
4: 谢。王大金。
7: 正月江南正月里面，以前的两套列车书，一年早上天了，西边刚挨堵。列兵铁手，就在这边那座上站，忙过几个蓝色鞋夹的，蓝色新革命都，他都拍起我去，一摸了一下，没想俺做连线卡了，路边站着左右的，蓝色的，左边几个，单革命都。
11: 书记了，俺做社区新区干部路段的，你家。日落部的执照部的路段了，给俺给你做过的给我写呗。做的刚刚送到，谈过的三年卡了，拉不出车子几个月子啊。给俺贴，早晚的等没到了，江南套了，给俺贴吧。看你，单套也没到。你不，里面人呢就在，人不知他什么月子啊。老在这边桂林呢，谈的现在真没到，现在女子也活不到。送不得，江南头六十名的，最最的新女又在场嘛？江南说那段刚下葬，十军下最最，肯定还没到。
7: 马上俺做的江南地上送上，那边几个人在做，人家说要给写信嘛的，下头那一个人别的，什么秋水老师这边也没到，永远没上。我那两个作品呢，偏贴上头嘛的。
8: 嗯，钱哦。你做的细节，你都录这些个嘞。嗯，年前了，年了来参看的，人类细节出在中土堂，或者人心，千不有百，说不下去天界，前来看望做，看做所用协助，老不中就这边接了，将这明着我细节，一万钱。嗯。一言道，苏车婆前途不定错，杨家连门店做，所用切酒些，怎知道初中一年，女的 lupchi shikyuri.
11: Shujila, kirangi suna, nga zui janglam liya zidi, labda chenpochi li gyurche, gengenge lupchuchi, lobyenge gichuchi ursungubi.
8: Dagarda. Dordu ne xena, chenyu janglam zhuya tela, zhuyang chisho ni, sanye ldi, chushu nyamdu che, gyubche rangsane li, janglam yakbu zhungyudri. Chesa, lega chebe, gyurim kyun yongla, nga zu, chisho di, tiongyu cheya, simla dimbu niwuri.
3: Nyal nga zu, xinghobzi bakbu shujie, dengi chebe, chenye chengxi shizu, tumbu tumbu che, dubu che. Ganzo goya ki rinze tu tup sabye che la, jaksi gyabje, lamde to la, dimbu shdi.
7: Hile ranga yaga shegdo wa, kye wanga sheba, nga zu go suyumi to.
14: Dordu ni xena, di riga nga, Tumbu chibda chihama shi. Nga zui, jingbu jikyong chi chi chi kukuyo shi. Tama dinbe langa di rimxin jaksa tangu ri. A, di jaksa tangu ri. Lu dun su de, su de chika yungde do.
15: Lu dun su kamsa. 他呢出生一点味道
8: 레상 미리카게 튠지다 카치듭 요마리 미리 튠지유나 시내 계속 요리 첩시 테네 나츠 사콘 랑교 라다체 냠리 시슝주 미리 루블리니 레제바 소종체 벤조 테네 급체 서시주 줄라다 마체체 정유 미리 유세기 줄주기 전다 상마 미리카 미마기 랑미리 슈멍시토 미리카 미마탕 주도체니 탁주치리
16: Todo,全大街全部歇于。第，面具出的，亲戚，俺村民的社区了，乡里兄弟给面具联系吧，扛妈妈所用钱，拉巴度，米克塞社区给，米克塞那是最特别的，咱们土儿得不那些，俺村泥巴度，整牛米的给，米马给熟悉的当个内团的，团结做活动的，他们自己的。
7: 过不了，俺老用兵。对的。让亲戚有点不轻松，得着那米仓面，让毕竟那刚年钱不上，心这气给。嘿嘿嘿，妈的，俺说，捏了亏没了钱，今天轮到这个出去等那个，俺说重庆的送你给，能不出去打那下，今天也能不着待见，毕竟的钱。 毛主席接种啊，俺做的中给别的空了配位。毛主席那个去送过的，毛主席那也不是那小事。这段天不在就这边去了，毛主席的周总理，他都没事住了，供我们随团乡亲，俺做那里拿去。毕竟呢，看嘛这款了，他都恰当蛮过难受啊。是的。
17: 啊，第啊，挂不了，第二，毛主席那个哪去？
6: 要没能，去哪去哪了？不是，地址还是接不住，说是困下去些。但是，啊，唐多雨，啊，麦地，去哪里？那是他们绝土的，明了潘尼西林山，快退了，从伊那里麦地，谁接土的谁？让重庆呢？
15: 路弄不给书记等了解决。哦，解决解决。书记等了，刚没送到你，不要让确认没到。等到俺写小文那个的话，书记等了个，俺说毛主席五十年晚中央思想给他过了，团结统一前的。错啊，啥不是的？美丽卡给团结统一前的，彭总真叫他，彭总让他们吃我的送给。
16: 不先，先开始吧。让开车用吧。
17: 主任，我拉菜干用的。
16: 这些利息我给你打，让我当员去吃不是？让给我这菜吧，也是的。要是我没事，你主任我拉咋吃？用啊。
17: 你拿着些，旁边拿菜干用给的，拿了，该着接吃也没多。
16: 让云南主任呗。
15: 俺云南给安排开了亲戚，城牛米的给本地操作，我吃个着你煮的。菜巴土素，让爹用俺家里面捏菜巴土素。不行，就他爹让他当个什么？不行，给爹爹俺接不着去的。每次扛包了，对不给赶紧塞去，让你部队工作都不着急。
18: 也生可了，不要吃的。俺们大人给送走，让我说，咋个事了？他留到我那吧，我弄不吃不打生牛的，谁给吃呗？真浪不的。俺都弄那么贵，看给，管我妈用。没给他，蒙的，连工大拉不得要我买吧？咱们没得不收不的。他怕退步，几千年代里穷的，家中不打不走了，退休不能生计。
19: 结合啷不嘞，再瞧个嘞。想不啦，城区别离大个，没得不这步，吃不长哪着。不对错，他这个家中的，俺做这步有的稍微退下，全当我们吃瓜，吃九九六十卷白麻菜，免得叫团结过九六十大，免得把瓜送到团结六十特别麻菜，免得认得的通到全当吃十九六十穷下。麻菜，他这个家中出来了。
15: 明天吃九九六十几个三年长节的，明天吃九九六十几个，明天吃这人数六个组织。罗天草，俺说也个逃不得，当当毛主席，让他为五镇南山这了，马用六天水推我到边村前的全部钱的，加上俺这，吃不到牛嘛，他这里给，他就他吃不钱的，先通过别个问个记录，首先追究个来根，留住用下钱的，别他不吃亏。
19: 罗队长，强中他不走了，这个他不对。昨天牛肉来的，得了俺白土呢。老陆没骂，吃顿东辣子汤。东西骂给米了，吃你吉辣子鸡，十多吉林土的。切不记，他从这七十当街华东堂上海，提醒朋友们不了，若要切不的。阿江长，俺最娘牛汤，马当白下炒冻钱呢。
20: 木头烧红，点不药丸汤，新来汤，烧葱来的，空白汤，木头杀鸡五六把，长牛血，肉老不来丢了，胸牛脚，空管对不给，团结杀点当，密码忙就偷着鸡狗了，胸牛脚过来。

0: 드리니고 납자니 고디 게시게 여제 예민도 니에 가시에 쉬자 고다 앙당고 니에스
1: 아 세상아 고래랑 부구대주 랑 기업라 가르캉 진다 쓰기도와 타치두 랑게 고라 수수 부구 쉬제 띵띵띵 쓰기요리 가래 가슴아
0: 고세 죽일 봐 답사나 손 같아도
1: 용아
0: 단대 초 간지태 내 유스드마 옆교 치유자 문소 가당호시라도 타능한 줄룹줄에 죽인 티제 부우주 클락 제시에 교수십 진짜
1: 네 와도 텁시 단지 부우수 추주 계린 투부채오리 랑아 뜨다
0: 苏联别搁了，出去马当啥车不是？
1: 民族登肯，苏个钱不好准备多。啊，大脚个拉车不错了，关键是这些回忆。谈的性别最晚那个性别长么？强下了，唐拉马了，也不叫钱顾着。不过他还有生病。俺村人不错，公开透露说嘛的。
0: 토로님들에게
1: 맡겨지 세미아쌤 렘버지 배워 겹지 군지고리 시중기 신비주가 나리 신비망

0: 야구치 페이소 니자니 게기 켈레다 게니 켈레 냠지 세야기 케니 쳐도 사부지 삼로 다시베 강이
1: 뭐지라 페다
2: 주시라
3: 보처 아
2: 감사 감사 아 중라 감사
1: 감사
3: 보처 갈래 카스와 라브드니 야시도 让北京到南京，派出所还给我解释，何在就是了。顶个让给开林他们下子，没准能用嘛了。我是让给他去接管的人。
1: 我的就是那个，路怒鬼七步，来屯要我北下羡慕他，没事我连给主席给人陪着嘛。
3: 中了，听清楚啊！我谈到没事我连给主席来奶奶拍差不着，路怒给来个要我听这原样的，路屯小平到没去克拉过那嘴，再接着的。
4: 我军旗下，挺久的，我要对你念起了下，对的对的，
3: 哦哈，收的。
4: 伯承，让给俺做马屯路林的过去收的。前两年主席拉的总理拉了，年上也会收银。全用的三木单别接了，眼前呢，干嘛落平地，热不出呢，南京的做呢，参军的下生比。
5: 喂喂喂，
6: 马兄。속이슈아메세바뉴아세바디람바라차례는뉴배주다야리지마히니게락부차초마다니스웨오야젠즈가교지마네바라가중래가르마요아

저 미리카 시드도 오치시 타고 제대 직선 직도 제 지게 후지에 저 이글에나 창가를 빈둥기 람둥 지신 교는 람도 팀이 쓰다 공제당 제수장은 디기 통일시 제수

0: Chenny, he said, Lop Han Zumi.
1: Kissu Yan Toto Yanje, I look at this nipsy. Did you want me to say that she may have you know? And you was there, you give me you see, Jay. Chickle and Michin Chi the Nishi. I see, you're the chassis of the Yunda.
2: No, Tipdoti, Tandra, never have you.
1: That's my ship, Jay. Go take a job.
0: You go call out to my gift.
3: 드림페이지 도가 다이어 정답에 줘.
4: 이제 나는 옆다 치지 지대 부교정을 치시야.
2: 이야, 고마워서 왜 믿나?
1: 교정!
5: 어찌 오늘 군일이자 교육국지 언니님도 젠츠님도 교정 대당하셔.
1: 교사님의 기뉴세 교다스. 교사님의 교다스. 교사 교수님의 기미대 십제 늘지시워시.
2: 누구 대표 되니? 여기 대표 마무리다. 나가도 마무리지.
1: 이렇게 나가도 쓸어미 니가 집에.
2: 대표 되니? 나도 좋습니다.
5: 영아,
1: 이게 뭐 잘 보지 새끼.
6: 정답 주지수. 키랑게 수숙 정답 칸기 로큐 신도 사브고에 와 저스틸레 슈그히
0: 이산
5: 아론 사스테 오네 김 슈슈트
0: 야 이산 교수님 내 카체도
5: 쿠카 쿠카 알로 사지신 다 잼정아 치다
2: 나래래 와 싫어스기
0: 이산 내 잼정은 요구망시
5: 잼정야 맨너 기부켜니 민두
1: 你都是对不住丈夫许多，一年去就
2: 这这些。俺们这得要比这多啊！
5: 哎，二楼有去不住平面的下。
0: 你在平面马队，平面。
6: 面对不住九大国族皮，这只有那手。
1: 哦，大喜爹，九大协议面对不住一不是。
2: 哎，让伊的，让个特皮看见的平面皮。이내년에필요수말이
0: 이사수수시야
5: 예다이는크이는잼사줘야요지이내방비야하리나이제추가피부에겐저서후치야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녜나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두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 체신 미리 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 그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동을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통한 수준 제주로 숭능 개비 변종 사비 탄성 도빈타 거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다된 타다른 문수기 라빈 뼈든 그 조두 후다 제유 别别 뒤로 사바두 양규冷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지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규이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튼 맨주 진이 서구로 은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차
2: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Siela, tun dar chi bu ta, ni dar chi bu ma xie bu. Siela mo nong cham bu sui di, chuo la yu zhu nang. Qia ra yong zeng qu, se dong yu qu nang. Su bu ru jiang dar na ni, ji jie ma ge wo nang. Sa du se dong sui sa tar bi qi, di dan cui chuo le ni ji qi.

0: ཁེ གུན ལེ ལུབ ཅི ཤུན པ ཕན ཅེན ཝེ ཡེ ང ཚོ རྒྱལ ཁབ ཀྱི ཐུབ སང པོ ཐིན ནི ཅི གེབ སུ ཅི སི གྱ རེན ཤིན དེན པེ ད ཤ ཅེ ནོ ཐ ཁ ཆེ དེ མེ དང གི ཚོ ཅིན ཆོ གེབ ཚོ ཚུན ཅི གེབ སུ ཅི ཞི ཅིན ཕིན གུ ངོ མེ ཆུ གུ ཐ གུ ངོ མེ གུ དེ དང ནེ རྒྱལ ཁབ ཚོ དེ ཁ རབ སུ ཆེ བ ཐ རྒྱལ ཡོང གི ཚེ རི ཁེབ ཚོ མི ཚེ ཅི གི ཆུ ཕན ཚུན ཤོ དེ ཐུབ ཆེ ཡུ ཁེ སི རྒྱལ ཡོང ཉམ རུ ཅི ཤི ཐེ མེ བི ན ས དུ ཐེ རྒྱལ ཅི ཐོ ཅན ཚུ ཆེ ཁ གུ ཡུ ཅི སོམ རེ ཚན ཚན དོབ ཆེ གེ ཁབ གེ གུ ནུ ཕེ ཡོ ཐང ཐུན གེ ནུ ཤུ སར མེ གུ ཤུ ཐེ ཝེ ཆེ རུ ཆེ ནེ རང གེ གེ ཅི ཤི ཐང ལམ ལུ གུ ཅུ དིང སབ ཆེ བ གུ ཚན ཚན ཆུམ ཅེ ཅི གུ གེ གང ནེ ཤང དེ ཁེ ལེ གེ སར དུ ཆེ བ ནེ ཕབ ལ ཤུ ནུ ཐེམ ནེ སར དུ ཁོ ཅེ ཐང ཐེ ལེ ཁོ ཅེ ཉམ ཅེ དིང སབ ཆེ གུ གུ དེ དང དེ མི ཐབ རིག ནུ ཐང རིག དེན སུ ཅུན ལ དེ ནེ ཐེ ལེ ཆང ཅིན ཅན ཐུ རིན པོ ཆེ བ ཐང ནོར སི ངུ ཅེ ཆན ཅེ སར ཅེ ཐང ཆུང ཅེ ལ གབ གོ ཆེ གུ ཐི དུན ཆེ དེ གུན ཁུང རིན ཤིན ཐུ ཐེན གེ ནུ ཤུ སམ ཡོང སུ ཕི ཐུ བེ སར དུ ཁོ ཡུ ཤི ཅུན ཡུ སུ གུན ཐེ ལེ ཅུང ཅུ ཆོ གུ ཆེ བ ཐང སར ད ཐེ ལེ ཁོ ཅེ ཐང ཚོམ སུ གུ ཝ སོ མ ཝུང ཐེ ལེ ཐེ ཐུན ཅེ ཅ ཅུ ནེ ཚོང ལེ ཅན ཐུ ཕི གེ དོང བེ ལམ ཐུ གུ ཤི ཡུ ཐེན གེ ཅུང གུ སི གུ ཅི གུ ཇུ གི ནམ ཅུ ནམ ཕང ཅེ བ ཐང ནུ གུ སར བེ ལང གོར ཁོ ལ ཡོང སུ ཁེ བ པི ཡི ཆེ མེ ལེ ཅེ དོང ཆ ལ ཐུན གིན ཅང བ མི སུ ཆུ མི ཚོང ཅུ ཐུན ཚམ སུ ལེ བ མི ཐབ རིང ནུ ཐ ཚོང ལེ ཁོང ཅུ སོ ཐུན ལེ གུ ཁེབ ནུ པུ ཅེ ཆུང ནེ ཐུ མོ ཐོ ཐི རབ ཅེན གི ཐུན ལེ མ ལ ཤིག དུ ཤིག ཡུ གོ ཡེ ཉམ ལེ གི ཆུ ཚོ ཆེ ཆེ དང ནེ ཁོ ལ ཡོང གི སར དུ ཤི ཅུམ ནང གི ཚོ ཅེ ཤིག ཡིན པེ 中国他家给各他社会给他出去喊玩千千娘的着足什么他给及千里切切切这他千里连着切切出去喊那属于你去中国他有肉给娘这头是不是切别总当当前给松干大姐夸那么多久呢给及千千娘的给蓝水撒不行对于不对 中国千里看给院士总当当前松干给中国无数千里开吧王迟也 ང་ཚེ ཉམ ཐུ སིབི ལེ ཐུན ཅུབ ཐ མ་ཨོན པར ཐ དོ ཉམ ཐུ ཕེ ཅེ ཆེ ནེ མི རི གི སེ ཁོ ལེ ཁབ རིན ཕང རིམ ཅེ ཡོང ཉེན ཅུབ ཐིན ཐང བ ཆེ གུ ཐི ངོན གུར ཐོ བ ཆེ དེ མི རི ལ ཕེན དེ ཅུན ཐོ གུ ཡིན ཤེ སོ མ རིན ང ཅེ ངེ གུ ཚུ ལོ ཚན ཚེ ཏོ ཆེ གི ཁབ ཅུན བེ ལོ གུ གག ཅུ མི ཚེ ཤི ཚར ཅེ ནེ ལོ ཐུན ཤི ཅིན ཕིང གི སོ ཤི ན བེ དང ཅུང ཡང གི གུ མི ཨུ ཅི ཝོ ཡ་ ཅི ཚན ཚེ ལེ ཐུན བེ ཆེ སིམ དེན པ ཐ ཉིང ཅུ ཆེ གི གི ཚན ཚེ ཏོ ཆེ གི ཁབ ཅུན བེ མི ཚེ ཆོ སོ བེ བེ གུ ཤི གུ
1: ཅི གི ཤུ ཅི ཤི ཅིན ཕིང གི ཀྲུང གོ ཁོང ཅེན དང ཨུ ཉེ ནེ ལོ ཡ་ དང ཅུ མི ང ཁོ བ ར དེམ ཅེ ཤུ བེ ཚོ ཅེན ཐོ ན བེ སུང ཅེ ཁེ ཅེན ལ ཡ་ ཅི ཤུ ནུ ཅུ ཚོ ན ལེ ཅེ ཆ བུ ཅུ ཡུ བ ཤི 상매 땅타 계급기 차자추 냠제 체네 강남사베토 루규키 교투 젠드로 야부치규 인시 솜시 지켜 수지 시진핑 키 송제 계젠키 야치웨 루규키 시단타 총에 테네 중국 공전 땅키 로자다 주민가 이링 개용 미지카기 미마키 니치네 베더블루메키 럽제 춤제 뒤추 촉돔 띵섭 나와타 중국 공전 땅키 삼피제 바라 시지 뒤추라 계시에 띵섭 나 유베 총습 파르게기 갸치 대부네 센십가 주기 탑스 뒤메 바라 뒤럽사베 갸제 중국 슈는 최 심슈운 데베타 그만 하도 페이시 푸단 럽젠키 당연 당란 십주 주가기 주미 천즈 페이 로자단 주민가라 치대 로급 슈노만다 지기 전이 기란주 미리 징주 동외 차차 추 기수 표와타 무절라 데네 중국 사바 우니브시 난초 튜럽 사베 슈노시기 응외네 중화 미리 깨달아 럽치 견지 지부 코르크 난초 지게 수지 송제 개진기 공튼 럽존 타라다 띵섭체네 시조르 지드윈키 견지 차도 코규 인시 솜시 표준이 당원된 지기 생도 톱겐 도지 원주키 산에 사도네 지급 수지 시진핑의 송제 계제 예규 총업에 생규 체미 탭주 당의 규르메 우지 워타 지급 수지 시진핑기 참제 투고로 변정 타덴 타 타다라 멍주지에 로르신 지된도 친유라 소와야 니르신 지야도 친유 난주 심딩네 지급 수지 끄진 소르와 제토 로덴 교와 메바라 당기 깔라니바타 당기 제수 장디 라주키 수비규 인시에 솜시 낭소 딩커종 청숨 제주 슈뉴 제주 부가기 루미 바오잉키 제고 제주 미름니 미르 파라 치제 쿠투 시송네 모장젠라 딩커종 키 나즈 켑제티 중국 사바 운예마타기 갸제레고 차레고 시네 타자 갸제 십주 시지 차시 파르파르네 로규 정신기 포교로 중요바 대톤

0: Kwenchon logi pachwe chongda lo dung korwe dimje tang. Logi pachwe lhasa lumjing jamgi chonggang rinbar goyi chebe zegu jinda dungbe che dung yin sabge ngang begyu yinla. Zegu rin chonggang to pepzi bule gi chakda begyu tang. Che dung yin gi zegu to logi pachwe jinceba chakjin sheba nubu samzhu la chonggang to pepne zegu r shugyu yin. Logi pachwe dejwe lham tang thai di shung chibe lham la rinkong ma shu gwar gyadang gubju gurgule jemigu. Tadung gyache zegyuba nam la Tokchi Limpyu Shuchi, Ngushan Gwar Nige Gubju Gurgu Yengi Jiangun Nyutum Nangzi, Logi Pachu Bülegi Dobeji Gugyu Yin. Chegui Tuzu, Jinda Dunbe Tse Dun Yine, Jinda Dunbe Tse Soji Par Yin. Sane, Lhasa Chongge Lingor Nublam, Zongyeb Lukangi Nubgui Kapju, Lhasa Lumjin Jamgi Logi Pachu Chongkang. Jidu K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chu Kyugin Chongkang Dupibar, Gersu Shu.
1: 空气恐怖清秋天里，同面感性迎来，秀女孙秀家音。空没恐怖唐不提，下周空得不来，冷秋稳当热度吹。空气恐怖时，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拢用为企图，新旧糖三百七百银币，七别刚入擦拢给开旧糖对年，取个钱月。昨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里，阳性希望糖。 他们提点小气味，恐怕也对点心级别从那使用的。出个错，恐怖部队他从家改为狗，刚把巧用的得叫起头，提出他们做银币，他们做其他别级别新产品。他的胸器那么起起不用，逐渐级别提升了，起不错，提前装用的他，对他硬擦拢用的面对秀。 他们恰起了锅儿，加糖咕噜咕噜音了。锅儿加看暖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白酒音。要推荐一家你们插花旗，阿公黑龙当月长秀秀，落叶爬出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北洋全部订阅呗，阿公糖你空可对全洋参不去，日子吧，云顶冲锅所起对全洋参不去，另外你过糖龙锅，吃出阳光图不啦？ Sukbor kyunchi sukche lepo shingun tobe ma che, ngo dong yang garbo shingun to. Chilo chudu, oge pachu nigo chikwe dangpa nang tang.
2: Wei, Pianlan, kuchu chujie chola shusha.
3: Kaji be, chukulu be, chujie hoxie gyu be.
2: Ah, zi!
4: Kangyo nyanlam kaba dongda nyingbuti tsamsho. Zhongko kujengi kaba dongda sawa, AI kaba dana tewe ngo sada shi.
5: Ne shoge duzi. Zabli yangzi ne pyu be. Mündün Kato yansa be Taze büyülü gira
6: Çaca çavdoğun kim duçi Kangmin çambara çaca ci Kimsan yola uygu çaca tü Çaca çavdoğun yonsu kip Çungu cijin rinli kimsan Deki pünço kim duçi oro
7: Sırcın çici Dovşo sabıpi Leri geçi Tengila lüşu ci Mao Gichi, Sambia Gushu, Gyachunchi, Jijingi Bogdun, Tunle Yibaki, Rinmu Gushu,
8: Zhongku Jijin.
9: Yami Kimbe, Nakhung Tipu Mipta, Nakhung Kakba, Nachu Yaksudunba, Gona, Guyukur, Lopsi Nidu, Lopsi Jikjin Jimadukwa Soki, Yami Ni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ipta.
10: Qingpi Tanggi Tunse Qingpi Luni, Gyekabki Qingwa Laki Yubi, Yami Natsuchu Shishi.
11: 自信给凝聚了主编，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民族能供给稍微解脱不啦？民族给巨人狼，客家没过的汤，能供了普通没被汤的，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军统也没你这汤，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月饼，些许补气了，给连月，可把昂着，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12: 拉斯娘前浪富康面康去年对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卤么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老个重点年冬去，管不浪，老个六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战马金金马布，中国陆地战争的战局变搞不起变，女战通江，巡逻车特别搞不起变，中国女战电变通江，中国陆地战争，天同样的多，女战电变战。
13: 何不给我汤？拿去填吧。那干部说的，那空填不灭子。月方，那当哪位所去看了皮大？我们队给这些人，人民集结的，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追问，别当是今年。
8: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지 나타 나와 소주 강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게라 대륙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게게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두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1: 코위 결원이 도지 잠 민바라 여와유도 조이 준된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13: 냠좀이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명령중로수리면제 심주강기 안지수덕기 면주치덕 사도대유진 계린방딩주영어탕 미두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기란 미그럽지치바탕 미세범미통와 미주튼바 미깜부소기 내튼유지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명령중로수리면제 심주강라핍탕 오열라카바탕 송강낭 립행기공중업주 리미딱제탕 Rimi Nyamlin Nangshokbe, Kunyi Pibar Gesushu, Sane, Hasa Chongki Lingor Shalam, Pahuo Chongchongki Nindra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i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chu.

0: 지 분조왕사 윤과목시한테 로요 봐 야호르 봐
1: 야호르세 야야 가려 봐 녀선 야호게미도
0: 윤관로에 단 대도시아디 폭성 유배다리 만주게 조자오르 봐 다원어 윤관을 가르치 주듯이 종기나 신지 레그득듯이 윤보사 주듯이 배 랑삼단 달 견도와
2: 시사
1: 다이옵쇼 보글련장 범행하는 이거 마시 가르친 뒤에 내세주
2: 뒤에서 오 바라가 못 뒤나스
1: 못 뒤에 재미리 내 갑 교체야 저와 마실라
0: 수익의 교체수도 못 뒤에 재미삼게 뒤봐 뒤에서 윤관 승일에 가쇼
2: 승일아
0: 어 승일아 쇼시
2: 레스
0: 아 부족 왕사 마 죽인다
2: 아구 리피아
0: 용아
1: 류천구의 승일에 뒤이너 안전 나가 된다라 뒤주라 저가지
2: 봐라 키나게 가면 뒤 송다 넣었어 안전 나가 된다 키나게 타지 니에 된다 아래 타지
1: 길다 쉽시
2: 나야 닭성귀
1: 부고 뒤이너
3: 야 부고 뒤이너 니 고승해
4: 니 고스
5: 봐라
3: 난가마 랑게지슈다
5: 봐라 가르쇼 송구유
3: 나름하고서야 걸스유
4: 샹아 트리 리자도 총수 리산도게 롱자당가 리수 안전나 차기 가리 네켈링사 탈로미미 주야레 토코에 사스기
5: 키랑게 용마리 송다 녜롤 심수
4: 아지 토뉴메네 롤 심수스 가스제
5: 전다디 남자 신인 마시 미상망 헬레는 가바이 무시 소소로로 유베 미디션 그제 쇼시 리산도 스니딩의 규유 랍자 주둥의 니급 치시 쳄종 딘제 손자 머메 쇼네 제마 전부 해치어 마시
3: 게보 교스니데 전 다음에 니 마시
5: 니에 바라레 시제 터치 바라 니에 자히란게 내 주 신다키 세모 중알
3: 니에 마시모 요르베 망보하고주 니에 보무 디디에라 자기도로 빌시하스기
5: 키시 니에 자기엔 토 자유는 마르단 다가시버 리규 제압다 먹시어 팀버 가다마미나 슈뉴 유배시고 창마삼단 조시
3: 샹아 자기니게 자게 된 법마르베
5: 아마메 슈뉴 메자 깨깨세 된비
3: 자기 마르당 마시 니에 대나 자긴 되네 야구도 다가쇼
5: 봐라 쟤는 망세비는 머미 리스 쇼우시베
3: 머미 인고쇼 망세비보다 리 유체와 메스직 머미르다
5: 암라 세중아
4: 고중아 랑밥 리 유체베지 막지에 다부도 권부르다 나주 나 고가 깨베 친구디 로하 쥐 계속 너니 신의 마법이다
2: 봐라, 대피다.
1: 가르치니 봐.
2: 준다 쉬어야지. 쉬다. 지조, 레유 쉬어. 나 기다니라, 준다 쉬어야지.
1: 준다 가시.
2: 봐라, 지조. 나 가로유.
1: 가로유세.
0: 어지, 땀살다.
1: 수레.
2: 보모디, 기다니게 공식이리.
1: 로예 다 대지 배.
2: 마이샤지.
1: 마이샤에.
2: 로우.
1: 디제 용고 마르다.
2: 이내 니 가오체사.
1: 가오체네 용마시. 니에 게일링 그르 마스마. 대웅 아 마가루 유두. 마니 빈조 야슈이 마. 장메 신세시. 메메 뇽도슈. 뇽도 고네 말. 보고이 기냠시.
2: 제사가다 마이샤. 중두 내니드 샤디기시.
1: 내가 세주다. 니에 마이스 마르 그제 시위메 후스마 세슈지.
6: 怎么越来越细了他们的年轻别干水泥的麦子黄日下罢了其他现在其他你怕了爹爹花露住切不离还是花露住我用阿西当车做起我是既然你睡的唐多亏连个都是七对本周子西了马大爷还是一呢阿云万山了当个季度的马国参谋别不下死爹爹都是那个了 다들 예 보먹쇼 딘지 롤레자 고마이스 황급 보모 니에프 나무치 조이세 디제 대신하지

0: 제스발라 기란 콜로마나다 니 클리슈죠
1: 알로게 제바 유화 니 라세이다 마시노마토 마샤나마소지마지
0: 발라코 디테 우차글라 타가라페 우차글라
2: 엄라 니시오
3: 야,
2: 미안합니다.
3: 아마 장구쉐다. 라이 니 크제르 센두이.
2: 토마니 책임 드려줘야 또 스테차스.
3: 멈이 저모 투자스비.
2: 응. 이네 제일 삼던두. 문에 넣으샤.
3: 총수나미 라참이 책두이.
2: 참여 제바드 개민도 나이네 우주 겸대민도
3: 자기 우주 먹겠네 장바베 우주 겪었죠 장기 자기 도염도죠 장바베 쓰나 삼티 주시다
2: 암라 빨라게 고 워다 한번 쉬비
3: 장기 쟤는 향아 경강이 승다다 막투이 지직 당마디게 그저 삼의 신구유비 동매가를 깨비에 주즈마디 머시 최로요시 이내 된다디게 다른 예미 뒤는 코유기 랑보라 팀의 스지마도 시베 메임시 디내 망초 깨비아 시도 리비 제마기 보라 장동와를 메자다 나주 강군님부디 메게우시 지엘로 총주나미 장동의 제제 동무수이니 나주 강군님부디 깨비오이게우시
2: 암라 nga chung du mo la ge di ko te mo mang gu su nyu yu ta do dong me ga le chu zu ma me ge ni ko yin su gi
3: qian de mo la ye chu zu ma de ge ya ha li mi xin ge yu bi ko ge nga zu mai chang de pu zu chang ma ting gu qian ni si ji de be lo su xi yu ba ji mo ju ya qi du zhi da lo su de ka le zi na
4: mai chang ge po xi mo mi xiu gu
3: rang bo mai lian cheng chuan bi ji
2: 莫拉个让个恶物买自己朝鲜个马萨给今年恶物传别急光个让巴拉也没没起了当时今年让莫拉马车不多罗尼去了是没没起别时提起了雷九千里如今书记起不是胖起了我不马西中不你呢谈得心去送咱没没熊托马西切撒让白白没没起女月白马不是切我生不是
5: 다치에나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6: 他叫我大舅舅切不切不谁我你给那么随便呢我最过的呢出不起来谁
7: 是让个几岁让个去叫个几岁看到我操给日间打个几把把我给干嘛哟
6: 干嘛的呀给他给送送啊
7: 你看啥的啊你哪些的我过过嘛多嘛多买香酥叫嘛用啊
6: 罢了给他公布起来多少困难的我他的徐色军买香个你不过干的你这些电给些差不是给他给出落呢你牛这些的
7: 是先留着呗让个同人给东西的给东西的去东西的
6: 这里你给他下去帮我
7: 让个他到谢吧哦买买香卡谢下子你
6: 你给他了买香也许是九月推西队
7: 이치기 라 이치기도 왜 라 이치기도 왜지
6: 나 이치기 이치고 오죠 봐라 지능에 대가시고이다 나다 마이샤가 된다 디디엘라 지난게 대주만 하다 용업도 왜 네 시구유 중두네 지난게 나 잠수는 그리 나 잡는 거 유나 나래 로를 침배 보면 세주는 용업도 왜라
7: 용아 랑게 로를 침 다가 주워시 랑게 로를 침 다가 주워를 좀 봐
6: 운해라 디키랑게 소소아 봐라 디 운해를 봐
7: 운해리
6: 젠도 스탱키이다
7: 내쉬 잡인 봐 나마즈
6: 굴패매 봐
7: 즈매 디
6: 디 봐라
7: 디
6: 용구르 봐
7: 용구르 간다 나 사고 주는 다가지 봐 나 사고 주는 다가지 봐
2: 암라 나 중화 중인다
3: 요
2: 말라 봐도
3: 쇼가 암네 칠치스 우리 샹아 로자 다니엘에서는 암에 그저 쇼리 랑 구제 되어 주베
2: 로요소
3: 라이 니 세니 이마메 봐
2: 네 자기 톱시다 유자 폐지 로조스 마시 미지레 말라네 폐지 로조 마시 딜레 유샤나
3: 봄디이나 섭섭치라
2: 레세이

0: 암라 이심도 카보시도
1: 저거도 중에 빨라 롤레스는 카라사 초지
0: 영어
2: 마이소
0: 빨라
2: 심지 저 아메 가르스도
1: 나 봐봐 로요비
2: 로요미다
1: 카라사도
2: 영어
1: 저 마이소 저거도 있어
2: 아예 나도 카라사도
1: 담아 봅시오
2: 오야 중부화유
0: 중부니쿠쇼
2: 니쿠쇠 야 디바쿠쇼
1: 나 봐봐 你听他闲语，去领冯叔子养婆母龙个泪水。
2: 干啥？冯叔子婆母龙个泪水，你婆母可怕这个样子。
1: 让谁第一呢？
2: 啊，没得吃完一包，龙背没藏满好苦人。你大天子来跟我唱情嘛是？婆母他妈做什么人的？没得这顶面。
1: 大这下，龙马西达，你罗大米。
2: 真的这下。
1: 香二爷，今晚你莫让三家娘嘛是？罗丹他是啥？
2: 난가마나무네고주민도나랑주샹을단다가로지구유나면나
1: 수신그래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돼 얘 티래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세냐면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뭐지 난 저의 한국이 진짜
2: 미글 딱제 전에 明年的 年个列车, 北京北明堂铁外人行体,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迎通参在酿制体, 明了接这级别, 接心起火比喻音, 明了大家车子, 明年的年天外呢, 现图不了坑穷给外着迷死, 北京北明堂铁外人行体,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体, 按这苏德给面具起的, 萨尔多对于景, 铁连邦电卷个堂, 明土藏西, 木久子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계세기랑 믹접지 집어타 미세범에 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중로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듀앙니추
3: 新的女岗盆中也浪女岗紧密冰糖站国同居的捏冻的地方盆中的酿度冰界透明冰界也不均中部新的女岗盆中也浪女岗也没金边那空地不免不糖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国哪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
4: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给个皮青蛙拉给鱼别也没拿出去洗洗这星期凝聚了猪别面出的温度给冷却特不冷给过年面出那空给沙瓦给特不拉面出给鱼人囊卡不亚米过的汤那空拉普通米别汤的小云刚亚米吧也没上土云通亚米尼日汤铁外人心给亚米尼了偏不鱼鱼人用了小小鱼别小小鱼别切了给连鱼卡巴昂扎
5: 레워게구지
6: 人中的面子人车站站来跟秦明都拉站哪个也不去车椅宿舍站门有了带去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去瀑布当宿舍站门口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查查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部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
7: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的阿们那个巴的文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书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八卦四处浪过堂三个开发所给八百里给内地游子预防八卦脏西康了片档我也从高了片子日本面板吃得当片去能吃 박제륜중당 冷水团吧，八股三个开发商给八百里给内头了，预防八股脏水坑的，人民面板吃得当，别具能吃。预防八股脏水坑的，温州给直接汤，前列明年八。

0: 대단 찌심 제고 비교인 박베리기 내두카라 총각 도피는 실제 냠리 남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순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순간 지지게
2: 리크당하죠 이단기 리크당 다리 주지 좋은 시리 나가 좀 로등기 입죠
3: 小王子农场，我在塘新都芒种去过，下塘恰恰我们也是做文章去过，我们塘三明治选址新都所人家去过，出芒种去过，东西芒塘，强大芒种去过，
4: 陆天气啥子专业，连塘的草啊，热不？

0: 캐가르도
1: 디에 잡으시야
0: 잠바라 우차게 가는 녜바라 우차시 코나님님도 토비는 벌써 저시도
1: 아 녜라시오 된다디 밤에 가는 녜비는 출루 주니 시리
0: 然而, 谢雨,
1: 이네들이 요시 말이.
0: 급증하니, 차가 돼서 레몬이를 치기, 차징니, 수직에 가챙이 요 맛이.
1: 샹, 나란히 시부리. 단단 나란히 쌤 튼대요리, 좋아. 간다 장바라 있네자, 니해바라 있네리. 타무디 못튼나고 히리.
0: 윤관,
1: 아,
0: 샹게 나 라부다지에, 나 존나 치니.
1: 他的意思是说你也不念了现在你也不对爹这么女儿好了啊你也让谁没那什么事呢咱去那什么事呢我想不想你给他过的意思嗯坐让那么久的所以这么些事你也别说了是的让谁对行不行跟着谁我们三不当咱打开去吧三不当啥
2: 티리 치주 양로자다 니니레스 지시지다 지왕총스네르샤 니로다비
3: 던다텐조 야자베라체나 지마 체카부소리
2: 체자 윤콰요베
1: 하 오라 아샬라
2: 되다 윤콰
1: 레스
2: 나가봐봐
1: 오글라, 아샬라. 나다 마샤 가로지기.
0: 바라, 윤콰 니치 용비.
3: 가르치라 용바.
1: 오글라, 나 니게 된다디. 기랑 공사니 오르바. 아샬라. 엄마 대제 죽인다.
2: 요.
1: 오라.

0: 기나다 아니에 발라 팔라.
1: 어. 괜도 도와스.
2: 랑 바요 거시에 먹어.
3: 발라게 개베 권제다. 은이 된다. 니뉴냠스 능맹 송고시.
1: 하. 제. 다리.
2: 내시 뉴이베.
3: 기나지 된 공고 여주부. 제자 니시비.
1: 어글라. 기라니. 우치시리. 是吧? 주세니 니바라리 시라게 토요 是吧? 마시네 오라 된다디에 마샹은이게 삼식주다 뉴유 이내 마샹은이 다더 피주지도 서부유 오라 니키랑 쇼티죠 기랑게 토기체스 나로 마시네 직댄디 토라 세무토베 겐티요 마시 제말에 아샬라
4: 시시 낙바바
0: 云宽练你没吧？当然给几次要钱学的。云宽，老，让麦香红内搞不远。
1: 欧拉，你结束写的没？俺麦香红内搞不远，麦香你们都没写字语，我你看这特面。因为，想俺那妈哩把财经藏过的，财经藏过去。欧拉，其他没写的是的。
0: 第一课给那边实习的，难免俺去内部，啥最喜欢的？欧拉，没事俺没事听不的，你那俺没么是吧？给那他几笔，没事听别么么意是吧？欧拉，给俺说的，他得给他么么的是呢，说的，没事呢，俺最那给么么听不着个听不的，给那是新发出去要求，让给去用的，让个八百过是呗？学生，你把那光给，光不加新的的写图嘛是？你那欧拉。
1: 俺那岁还过不去当多些，过活当大些。当大的过活当呢，就能用嘛些。
0: 欧拉，你让八百用呀，让八百没对钱呐，给钱收拾。让八百没对嘛钱呐，当大的给钱没。
1: 钱用啊，欧拉，
0: 俺那么啥把那说主意。
1: 用啊。
0: 俺让了，就你们送这哦，等个是吧？
1: 我这两年啥时候，你们送能算了，找我开始送，多少手机？
0: 오라, 아샬라, 쟤는 아주이다.
3: 쟤는 니에 머스게 가시.
2: 예, 여, 샹얼, 샹얼.
4: 여, 낙바바. 아니, 쉽지, 조지.
1: 쟤. 아니, 쉽지, 조. 아이고,
3: 랑군당 그 세샤.
1: 남자라, 사실.
0: 多少？年
3: 人家三年都是三几个呢，他是怎么一年多钱多个？
0: 每年多嘛，是干么子？上班了我呢，吃穷了，姐你弟弟姐是凶多。看到，学过呀三年学艺，喂，你写到哪么说？哪
3: 说？别的哪说？哪
0: 说？
3: 嗯，
0: 看哪说？
3: 接下看哪自己哪说？
0: 啥？你胡的啊？ 行，你来写。今天你写完，给写作。听我呢，可这是写为咩？听我忙活家不易。他等俺三套书，你多把这些给做拿照顾去。上班了，工龙下呢，你儿子工作多费些，看到俺没被别说过，他还急吧？
3: 你把那可得注意。
0: 没事，长不长下去的，来个几条看看啊，看不清楚你咩？你来写，今天俺让你听到这些啥，看看俺弄的个三句，是吧？
1: 嗯，哎，行吧，今晚呢。

0: 지다. 고조 나르치베. 마시비. 오마야라게. 가다키라게 모두나 배시고 고게.
1: 아 모두메. 예부 고조 나르마 과주야. 기타 줍시. 아. 나로 줍자 오유 제주. 더도 오유 신이 되 줍자. 삼라마도.
0: 키라게 수부대 마샤. 빨라 하타초 마시.
1: 마 내코부도. 미루 오유 시야지. 오유 사다 줍시. 삼르키마도.
0: 아, 진짜 봐라. 다시 오마리. 불공에서 같아.
1: 얘기란 일 세이다. 여생유 아. 들리네 고조지. 얘들로 만산 고르셔 가지다. 나디네 람산 조조. 나 부디데 오야베도.
0: 기랑 하는 거요.
2: 아, 지 빨라. 빨라지. 지 빨라. 아무나 손 따다시.
3: 도배와.
2: 아, 지 빨라.
1: 다 되세.
2: 아무나시. 아무나.
1: 가벼워.
2: 빨라 손 따다. 기마래. 굳어 사용아. 빨라.
1: 다 되시.
2: 굳어 사용아.
0: 얘기라시.
2: 무슨 말이야. 빨라. 기나게 오늘 차장님이.
0: 그래 농주기 하쇼기.
2: 네 농주 가셔서.
0: 동 하시기 왜 아.
2: 지. 그래도 당 그래 타지리. 기나게 주도 남고.
4: 낭 봐봐. 쉬.
0: 저기 내 심지 로용민도.
5: 아니라. 줘라. 가나서.
0: 俺这呢的年少，爷爷，
5: 俺大舅和好多啊，爷爷，爹许的，
0: 谁
5: 你住的？许多好多。啊，这让你去叫叔叔读的。这，
0: 阿姆拉，看那个姨妈的，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是不是去不来？马上告诉你们哪里。阿尼拉，你
5: 你老爷呢? 老爷看了你个人?
0: 云光三等过世
5: 云光雄? 日巴去救?
2: 让 让你还去了没?
5: 呀 让你不去谁年时读?
0: 不定呢
5: 救来 你老妈求救公开岁呢? 你求两个请不?
3: 낭바바 가르치니 두네 체르주
0: 체르주에 고급된 제 공포다
5: 체르주다 구롱샹 마시 아니라 쫄아가 솜탁시 예주조 오늘 공포시자 마이찬로로 자다니에 먹고 싶을때 소대소 예주조 롤리 치미두게
3: 다흐셔버
5: 아니라 쫄아 니에디에는 캐나니게 된다디 땡큐톱 난구시 주조 맘이 만족하러 된다디 땡큐톱치 타는 아라주 자체보고 랭구대 요마시베
0: 明明主要听到的电梯所呢可你这样能带有吗是云花老你家桃儿郎让那了养死猪狗鱼不着徐子俺也养不起你带着希望姐哪里忙啊是给俺来不过我看见徐子了三小妹着桃儿郎给两个徐子了得个里边你干什么来
2: 没做让什么小不的哎这电视哪里俺家三不的卷得牛买让个三不的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不的卷得牛买呢没做三
5: tene shinle nanga teme be
1: jime deo ramen do
5: si kare naso nanda mi duwa
1: ge jema so ala ja ga shiga yong ba
5: ni amla ni be lu shi bu shi ri kina zu sin ga le pemi me za sun ni me ba che za ni chen ga chi ki yo bi
1: si ja yi na di na zu na le ki yo ja ga shi wo shi
5: na tu zu di de na ma shi
1: ya de je chu shi tong da
5: de me de me si da ti ga zu che shi ga di be che ri ये किरा खिला तो सु
1: आ युशु युशु तिंजे सेओ माशी
5: ओला गाजे नंग ग्वे यो माशी किरा गुसु दे मेजा ने खला सुबा खथो शी मासे तोस ने सुय छखी कुनी लोलेस ने खला सा छछ युंग जी सेपि ये जुग बा
1: जी जी
5: जी जुदा योर बे
1: जा दे दा बे जुदा योर दा योर जी
5: दा दा मोवा ओला किरा शुस योग छ जी
1: आ 김자사디 범위식 공회제도가

0: 다라다리다. 도시.
1: 디디 싱구유 여자들아.
2: 디림보라 쇼기 땡기리.
0: 디즈미다. 아니 양야지야도.
1: 상급당다지 등도 좀 님비.
0: 양야지게도. 나라다 양야지부이.
2: 왕사. 윤관 마이상 마바주 내리쓰기. 딘데르베.
1: 가르고 좀 아.
2: 예. 야루나 좋아. 막바치 막하러 요래. 좋아.
1: 막바줘야 해. 나 윤관사 신음 더 좋아 마치.
0: 그렇지. 계시 제 시교 마리. 보고 된다. 밤에 다 시교 마리.
1: 네 보고 마셔 나말이야. 에. 지금 고도.
0: 그렇지. 잘하다. 디고 시합다가 롱라 죽이.
1: 나말이 내 즉시. 이내 착해주.
2: 착해 가래. 쉬다.
1: 마이스 황게. 미상매 뒤는 아비엠 조비너. 진행에 비 남아 제출시.
0: 샤이너. 처음에 야시시. 수지 말하게. 뭐 됐나 그집에.
1: 제상에 직도 말이 쓰면 돼. 딜레돈다.
3: 조세 총아.
0: 왕산 라인아. 칸에 제시.
1: 예셰비. 하시규.
0: 이다이다. 다고소시.
1: 여랑게 봐. 맞으면.
0: 들어갔어. 저거를
2: 잠깐
0: 뛰어내.
2: 제발. 그러자.

0: 망셰 니 예즈 미마기 튕게타 초웨 트네 터겝 중웨 루셰 시긴라 망셰라 예와 망시 낭드 표송 초바마세 규제기 진다 쳔부 덴바티 미남라 세타 메베 삼베 롱주 캬노바시 제유 팅디 셰제스 메레세나 편조 롭친 규제 루블링기 기겐 쳔모와 쉔바 예게사 편조 라네 망셰기 예와타 캐주 골라 체지 능규 임베 랭게네 기시 능규 거수슈 계산 편조 라네 편조 시즈 총기 사제 정도 총신 편조 롭친 규제 루블리 로야 챙카기 기겐 쳔모와 쉔바타 시아람 심주 로메 주드윈 기겐 낭시유 콩키 정치 차례기 쇼르도 타도 페랑경 조진베 잠니 쯔동 규제기 차츠 균진민나 타 중국의 청년미리 로야 튼조기 총미 소기 두겐양 시시유 콩키 응아치 회기 수균 르몰 제베 담 야초 추디 시에바소 체딥 것이 잠낭유
1: 에 다 드린 게 간선에 난된디 에 간속에 망식 에 예와탕 에는 거기 계절 에 디슈인스 다 망식에 간선에가 디 캡치 중 거만에 가서는 망식에 대한 예원이를 챈디도 진에 간선에 칸에 땅에 예발라 안에 가서는 에 간라게 가서는 초가르 메베게 에니 가서는 시디레 간선에 간속에 다 지르단게 망식이 되게 다 뒤사마 가서는 직당 양이 좋아 이유가 칸에 땅에 예발리 안에 가서는 락바당 강베게 땅도 메겨디 가서는 망식 다 뒤에 가서는 가서 에 잡충아들이 다 뒤에 잡채 왕도 시에는 가서는 당대 가서는 칸에 땅에 망식 당 가서는 아니 루가르게 직 참아츠이베게 아니 가서는 망식 뒤안 가서는 에 직당 양 뒤 가서는 자다 메브든데 저러와 에 뒤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연다게 된데 저래 아니 시에는 초유바 초유는 시에바 세죠 말에 루카르게 직 되게디야 아니 때 참아야 님이 용바 있는 아니 가서 가서는 표도 문에 걸어 딱뻗드나 하장게 마부 유바 된데 저래스 다 뒤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캡충행을 찾아는 망시에 찾아보이는 아니 가는 칸에 땅에 유바다 가서는 락바당 강비 가서는 초다

매베게 마치들이 다 들려양 가서 여와 니치네 저기 여와 당부티 가서나 디나네 당부티 가서 냄주 가서 가라당 척베게 애니 가서네 초가 당 얘네 가서네 제국의 정신 매베게 마치들이 배샤상 가서 자시대 보러와 가서 팔라미지라 대베 솔라진지라 시조 지미지기와라 렌주디바라 대조 다디 가서 가서 자시러 봐 다디 가서나 가서 그 당양디 당 책디 가서 딱 가서 그 표현 그 가서 나 산에 상말이 유비 그 내리지 이나 가서 자실라야 가서 나 남자 뭐 여러 번 자신은 자신은 배신이야 가서 이제 레이 세아통서 가서 자신 콘도 그래 뒤는 시기 된다 가서 이제 루카게 남로라이 가서 나 고시게 남아 뒤나라 가서 나 자신은 남아 유비 그 책이 남도 때 뭐 되는 그래 찍디 가서 나 자실 다 뒤를 가서 나 대정에 되매 봐 뒤니 가서 나 중국에 땅 가서 나 견도야 같은 가서 나 진짜기 믹스에게 가서는 자기지에 매봐 디네 가서는 포무수에 땅 쳐봐 소수에 가서는 소수 가보치고는 가봐당나 지게 해봐 디네 시기 가족에 내 장식이 그래봐 장식이 디나라 가서 장식이 디에 가서 다 그런 일이 그래 근데 창동 뒤드잖아 가사카를 땅 쳐봐 딘데 지래 다 가지기 안 가서 메시 가서는 충류기 콩 임바 강식이라 가서는 디 가족에 정통자사 장사자사 이날에 양문은 띵디 침부터 강소로 서고 돈도 지대전에 신의 숙제가 나라 당초부터 가서 체류리기 창시절에 어 대지디 가서나 엔 가서나 제식이 나라라 제산 가서는 망시들 이와 니여부터 가서나 직 제식이 남아 이모다 직 가서는 제식 맨배 강사를 당초부터 엔 망시 니를 이와 니를 챙기도 다 가서는 가사카를 당초부터 가서 뒤나 엔 배시하는 가족이 있는데 다시 있어야 좀 들어봐 직디래 에 디님 능식에 가서는 양아서 가서는 지르를 서고

이리사 다 도서 가서는 개도 당나이 되게 소소라 가서는 다 소소게 삼바 선토바당 소소라 가서는 용서로게 대외게 용서로 된다 제도 보죠 여러분 나도 다 양자 시디 안 남자 뭐 싶어리 에 배차시는 가서 가서는 에 창사 잡았다는 저 말 양만의 가서는 딘데 가서는 딘데 마음 지도 자네 가서 가서는 양자 등도 가서는 양시스 봐 에 딘데 가서는 양 종린 나라 저 말 에 창루 되자 양 코로나 가서는 갑자기 가서는 종시에서 봐 딘데 신게 가서는 에 포당 뭐 양만의 가서는 겐당 쉰 然 디능신계 가서는 랑 가서는 연대 지중 에 디능신계 랑계 가서는 지속의 네법 멘탈을 대지 에 디당 뛰지 가서는 아니 시당 거야디 가서는 나도 제시기 망신나로 기주 하전 가지는 정부지리 제시 예비시고 가서는 뒤 가서는 대성의 진식 사정의 진식 그러봐 제당 가서 가서 제로 써야 되면 지당 망체 가서는 숙제나는 인류자니 가서는 가서 강변나는 인부디 가서는 지당 딘데지리 이내 가서는 가서는 뒤 체에 양 제로디야 가신 가서 온 걸로 써고 양 가서는 치라 가서는 양 가서는 숙제 되지 뒤에 가서는 땅야가 남부딘데 요래 이내 가서는 소부대 가서 강변나는 땅에 딘데지 그러봐 다 뒤에 빼셔야 하잖아 이 가서는 东西是吧？中。

0: 다디 칸스네 당티 당 치디 칸스네 믹스까지 칸스네 정도 계도선 시디 테도 당고 얼바 다 양지 이나 양지 이마데 코코코레게 양시여 봐 다디는 신경 연단 가서 칸스네 양 배체나 유러서 얼서 봐 동지치도 양 동지치로 얼바 디치도선 배체나 배 작양 깨라라 써 봐 어딘데 마모도 봐 다 칸스네 가서 칸스는 작양 임베 있나니 칸스 가서 파탄 르바 양 유러당 양게 폴라라 써 봐 동지치도 칸스네 애니 칸스네 대법 피해 시행 대여봐. 파파르도 가서는 배에 가서는 당 다른 하정나게 가서는 르메가 남는 팀대지를 가서는 떠나지기도. 뒤 정세 가르래서는 아니 니나 가서는 가시지를 깨나지 양의 깨나니 깨나 숨 깨나시 뜨거질을 매봐. 뒤 날씨 가서 가시 가서는 깨자 당 르양 워라 가서는 대여봐 팀대지를. 이거 대중의 시원아 오. 폴라 폴라 본지 본다 그래서 다들 단대에 당에 뒤 가서 내가 가서 로스 가서 뉴비 뉴비 가서 내 치킨 남자한테 이제 폴라 가서 나 폴라 본지 본다 좀 봐.
1: 광도 연계상 편조란에 망세기 여와탄 캐주골레 지르 망세라 여와 니잠 치구 주타 더더운 대다라 믹세기 캐주 강자 유배고라 베타 제디 체지 두르듯이 난주스 샴라 게라 콩키 망세기 예와타 캐주 현다고라 체지 능규 임베 땡게네 무투 기시나로
0: 다 되는 신기 가서나 당한 속에 캡체외 우왕도 제비이나 아니 가서 루거 남란테 기대 하장 가서나 표준 사버래 다 당당한 당한 속에 가서나 루거 남란 제비이나 맹맹자 체나 잔이 니지 파티데 줘요 다 이나 가서는 남장 무엇으로 가서 가서는 당당 디니 치당 디니 주제당 동족 상매도 안에 이어 보이는 이 가서는 십지 십지 할 수 있는데 다 표현을 딘데 줘야 돼 다시 가서 루거 그 자성 문에 걸어야 다 동족 그 나로라 차샤나 가서는 아니 때 루거 뒤에 가서 남장 있는 가서는 가서 망부여 빼샤스나 내리 그일 차샤 보이나 이 가서 남장 소부대 가라서는 쉬운당 가르 다 망주나 차샤나 디네는 가서도 망시르바 뒤뒤 가서는 쉬운 남자지긴 봐. 다 콜라 칸스나 안 뱉드네 시에나 마우시고 이거래. 다 같이 옛날 시에나 조성 쓰고 와. 아, 다 뒤에 가서 가르스도 양 코너라는 가서 마우 이어 봐. 다 골시에 니 가서 안 가서 가서는 벽에 싸네 상마로 유비 가서는 안 로가르 남자 찍어 봐. 다 뒤에 마 용지 가서 안 가서 의전 크기 나네 가는 증거기 안에 상 라디오 소장에 뒤에 가서는 빼시는 가서 그 단대 이자시 세야지. 그 봐. 아, 뒤에 가서는 양 가서는 코란 게 가서는 남자 갑상적인 봐. 뒤에 가서는 제시게 공도 또 도움들이 다 되는 시기 가서는 마용진 가서 가서는 시진직 다 시진직 때 가서 가서 의정클로 예배 가서는 로그를 남자 가장 미숙하고 된대지래 되는 신기 가서는 애다 가서는 시원하러 속봐 되는 신기 가서는 결혼기 가서는 가서 통제하세요도 뒤에 어디 신에 가서는 다 그런 남자랑 신에 시진과 공수 떠는 지그래 가서 남가서 공로 예배 가서는 양조 공로 예배 가서는 시원세야 되게 시진 공로 신에 지그도 디나싱에는 가서 가서는 사지에게 가서는 소 양루가 된다 저러 봐. 어다 디나나 차샤나에 가서는 디레라. 시진다 잡어요. 그 가서는 춥제 이나리 세기나리 이나양 가서는 롱바 소소에게 가서는 메시 상마 시진 레데 이나 롱바 소소에 가서는 계제 돼 봐. 진짜지. 제상 가서는 남자 뭐 자주. 디나싱에 가서는 가서 저한테 졸라 속 봐. 봐. 제발아 속 봐. 봐. 디네 가서는 초진라 속 봐. 디네 가서는 초고 동라 속 봐. 다 누가 그 남자 망부 여발라 가서는 망시랑 야고 여봐. 아, 디나싱에 가서는 가서 가서 레시디 가서는 양 가서는 남자 하장 망부. 다 가서 가서는 누가 그지. 디네 레시 그지. 디네 가서는 남주에 가서는 제시다 이와 집에 가서는 망식을 지내 가서는 동부 숨도 채도 우리 다 뒤에 가서는 가서 레시 뒤에 가서는 다 하장 불송사 우리 내가 가르 집에는 다 가서 남주 가서 딘데스 쉬는 되기도 표 미리 뒤 가서는 니냐와 표비 가서 내가 가르 집에는 시에 도우스는 되기도 가서 통제 집이나래 가르 집에는 가서는 나래를 가서는 시에 나래를 이어봐 타나 가서는 가시를 가서는 시에나 딜레 사고 이어봐 딘데지래 다 남장다 하장 하장 망부시 부리 다 뒤나네 가서는 망시에게 가서는 체조 가라서는 망시에게 당부 걸어 가서는 망시에서는 가서는 시에 통동이 봐 직디래 그게 가서는 주제 가서는 전부 요 말해 맞지 시에서 무시 이죠 직디 체조 직래 다 뒤네 가서 체조 직 가서는 즉 하장 표준 사고 이봐 다 디나나 지금 낭도 매버 지단 요 말이야. 재산 가서나 디나로데 가서나 가족 가서나 미기 가서나 근조글 없어. 디니 가서는 가족 그 냄리기 시자. 디나시 가서는 초백의 시자 지단 차산 가서는 가족 가서는 망신 하나 된 두고 된다 지리. 디니 가서는 망신 생대 가서는 하장님 보여 봐. 당부대 땅. 당대 하장님 보여 봐. 지단 가족 가서는 망신이 가서는 이양 나로라 왔다 진년 보면도 뒤 다시 독서 속고 했었는데 제 두고 말이. 티 망신에 세한 거라가 미망게 가서는 로똥자 망보다 치자 망보나라 아니 가서는 소소그 소외초에도 가서 변신 소외초에도 가서 림신 가서는 아니 그 배교당 아니 가서는 제야 제야 제야 제야 친지 아니 진짜 차장 가서는 더 망신이나 상만년 보여. 다 뒤니 가서는 직니간 대신 쉬어버려. 망신이 직 가장 차 탐보다 가서 가장 게 다 불거지 야구 이어 봐. 뒤니 가서 낭병 표준 사고 이어 버린다 지래. 에 빼차에서는 가서 진짜 저러 봐. 다 뒤나나 빼차에는 시바차고 루스야서 지금 나 봐. 당부 가서는 세바디 가서는 룽기 감 디니 가서는 린시기 감 디니 가서는 간수기 가서는 감시기 감 안 딜레 가서는 신나라 소보 망부지 해봐 딘데 딜레 떼지 애니 가서는 간수기 가서는 미인식이라 소보 가서는 심지어 총봐 통소 사마 가서는 간수 망신 측나면 되는 거래 다 통소 간수 가서는 익대지니 그 나는 뭐 하기나 간수 뭐야 요 말 레이디 가서는 망신 나라 어디 나부 딘데지니 가서는 천사랑 간수 삼는 푹 미리 뒤 가서는 최선하고 딘레지게 가서는 낭도현당 야나 가서는 부주조당에서 직진감과 부주동서 간직하고 위원아 그러면 딘레 가는 숨선 열이 다 배시하시는 가서 가서는 뉴 가서 나와 지라야 내가

Jesus. Poye kangri ka po ma la shu na do la san chang mo ka ni Jesus. Do la san chang mo ma la shu na zang la che ma ra ka ka ni Jesus. 다 상담하는 가서 되듯이 보고 그러 봐. 다 뒤나 가르치고 그러잖아. 예, 샤야르 전장 님의 샤야르스. 엔 푸야르 근리 가버셔스. 님의 마샤비나 근리 쇼 말스. 근리 마쇼네. 추 용고 말스. 상장 거 뭐. 상장 거 마쇼나 돌아 가잖아. 제마라가 제거 말스. 제마라가 매나 가라잖아. 로야 장비가 싸워 큰이 주스라. 다 만식이 가서나 남자 신신이 가서 간 소용에서 레시게 되기들이. 다 레시 임나 가서 내가 가르치베나 가서나 안에 들어 가서는 시에요. 다들 대진 가서 공부 쉬고 내신이 가서는 레시 망부지 가서 냠도 내가 지도 가서 시에도 매도 미루어지 임바 가서 계속 가서 시에도 매배나 아니 가서 냠도 제매도 되리 배신 아르시 나라다 가라 대진 쉬고 내신가 야 잘라 몰라게 이거라베 야 잘라 몰라게 이거라베 락락락락락 다 레게 가서는 당당 가서 제약에 가서 락제 되기디 가서 고래게 양 가서 내가 제베게 땅답대 딱딱 거요 되는 거래 디단 가서는 시에게 가서는 땅답 뒤로 땡지 가서는 레게게 가서는 땅답 뒤 딱딱 가서는 전부 제도 봐. 에 배차샤비나 에는 가서 가서 제유. 봐. 제유자 걸어 봐. 제유 제도 가서는 다 배차샤나 가서는 공부기 제유 시에 제가 가서 쇼리야 모 쇼리야 쇼리야 모 쇼리야 세는 한 강 동에 동자 다 그래. 장라 당부 동기 다 당자 라 다 당자 Shogle ya ha mo ha shogle ya ha shogle ya ha mo ha shogle ya da la re mo me na wa dang cha ni wa dang cha ta di chi de zeng de pe jiao le kan zhe ah da ran shu qin bo da kan zhe ne ya gu guo si guo ba xie zang kan zhe ne di chi de zeng ne jing ni kan zhe ne le ga kan zhe niang de qi ye ge kan zhe ne dang de qi kan zhe ne cong bu qi ye tu ba di nan xin kan zhe ne ani xie dang ba le de xi kan zhe ne ani 刚开始给看着那么美吧，白先生看着，啥姐给看着，挺大些些了。

슬라로 레가 간제 장에도 총진이 야구 좀 슬라로 봐. 다들 로스의 정신 시부 여러 봐. 에, 다 디나네 대동 배전직 쇼베는 가서 가서는 다 미창미 캠베 가서는 에, 비즈니스 그릴러 봐.

0: 다 뒤에 가서 양 가서는 망조기 줍쳤던 봐. 재산 가서는 시에 돈도 가서는 안소 가서는 다 체력에서 가서는 땅낸 그래라. 가서는 망조자에 가서는 비는 딱 왔다 그래야 된다. 봐. 뒤 좀지 가라에서는 가서 뒤 줍지디 가서는 망조기 가서는 뒤에 내려 봐. 뒤에 산 가서는 그 가서는 낭대디 팅잡기 가서 낭대디 가서 그 좋아당 냠규로 뒤 가서는 표시랑 이 봐. 표랑 게 계주 이어 봐. 세상 가서는 망식에 가서는 고르티 가서는 다 남장 하장 망자지 아주 뒤에 가서 둘둘 좀 쉬고 잠디 애니 가서는 아주 가서는 참 쉬고 죽나 애니 가서는 쉬 맞아 된다 지레스 가서 보여디 가서 로그에 가서 에 망식에 가서 인생아 지그레 세상 가서는 남장 하장 망버레스
1: 드링글에서나 현존 롭신 규제 롭링기 기겐 치모 와슌바 개개선 빈조 라네 체체 나외 표기 망식이 예와타 캐주 고르기 남데 해결라 지비슈스마이 Tengjimelitena, Nantus Moal Hengela, Nandun Sarba, Nudishu Yube, Hengene, Tudu, Gisi Nangu, Maniba Nandu.
2: Ligarni, Wazara Chiwe, Kangjong Yindi, Rui Mugu, Sardung Arla, Zenjim Womo, Rin Tudu. Ligarni, Zidu Dienbe, Sardu Yindi, Tangara Gugu, Nampang Juji, Gesang Ledo, Cerdu Dien.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나 튠디타 야즈 인비에 튜럽기 녀가 잠여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 토 동주 주닝 조 제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기 멍시 등부주와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미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루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수기 라린 베드윤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호타 체규이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보소기 나군 대부미지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웨 대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드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나와 먹바타 나와 장세체네 게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게게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1: 行列女刚培种严辣女刚女兵上战国同志如也懂得的培种的念头不借托为偏见的不绝中国行列女刚培种严辣女刚
2: 야민 김비 넣은 대부 매부다 고나 구유콜 소기 야민이 춘춘시 교부 친피 당도 피타
3: 예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스주시시 산이 하스냥첸람 후캉맨캉키 네대부 살베카주
4: 공고사비 오늘 현남면하고 뿌이 야구도가 이 주제 야구십도 양구 야
5: 就住的呢，要得不？宁波大当初还红过的，跨不起么松长，冈本那几个塘，冈本说的证明哪座关？很巧多啊！宁波大建个红过的关节，吃了起么人呢？点不接，农民来深圳借钱过命多，人家，但人冈本对面自己俺们都干了一个啥？他的人呢？宁波大建个红过的关节。 전부 야고 찍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범 하제. 고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6: 우베즈지 신키 자취 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르고 치토기 자와 지모소 자신 망불에 도링체바시 인비 기탄기 자취 개바탄 쳇지 키기 우자 다경체베 토로디 우베즈지 신키 자취 추구티니 지신키 릭 망불에 도링체베 치망아보미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추구지 추신용라 지베 토난드 롱니슈 지신키 자취 춘다시 인비 꾸니라 디탄키 자취 추베 디낭 냠닌토 탄다카바 겸네 앙뉴낭치 점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추베 요제 차장 지경비규인 파세 우베즈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추바 고르시주시구타 고수구탕 자징와 자취 추바 고르든주든구탕 고수구레 메구진 닌달 총가랑원의 피겐키 권주주 림바미바 쓰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꾸니라 디탄키 자취 개바탕 우저다경난구치 우베즈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칸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7: Tengi kung kham sa, nguan zi cheba shi na ma wong yin xian na rang chung su che chu pabia nam shi ting yu ta me to so ki se bu ma se sa ne ka la che shu chi lak bar tu na chu tang cham du nying chi le si che ki sa ne ka ji la tol tang lo kyu so ki nam shi tu nying chi we chok na ba cui ting cha te la to na ro Tine shib zheng wun ne shu yu na tong hong rang chung ne nying chi tang lo ge long we shik zi long we che la cha ba chung ne zheng we pa pa pyu tang sa che ka ji la cha ba zheng wun ne chi we pa pa pyu lo cho ki se bu ma se gyu li ya cha ba che wun ne cha cha pa pa pyu Tine nang chu tang nga ri shik zi cheng gyu tang shir gyu le se lo ge wu gyu tang shir gyu che li ya nam tim ne cha ba chung wa miyan na zhung cha pa pyu sa che ka ji la cha ba zheng wun pa pyu 三年你们让中年那就谈应制西子龙为借了恰不穷年中为爬爬不谈杨廷南年罗秋给四部马赛给了恰不中年七位爬爬不我日谈强对微局前局借给三年看了呀南廷年恰不穷面的中恰爬不停名给三些看借了呀 恰不心三年呢中恰爬不对马儿切就爬别给你给毛宁进呐下桥堂罗秋给三年看借了色情女妻你个中气我谈浪巴图 从么堂从那每到节气上去看见了，首先暖气人个体温起，下面木头天明给我的看见是着难。拉斯城管去了，中下旁边人们协助忙不可救，车子硬着就出来你在盾牌。村主从来恰不心心旁边人们协助忙不可救，车子硬着就硬来你在盾牌。三柱子恰不心心旁边人们行难提救，车子硬着就硬来你在盾牌。看吧，南天的恰不心心朋友，车子硬着过来你在盾牌。三个儿正忙不可奈人些恰不穷朋友，车子硬着就来你在送牌。内东啦，恰不心心朋友人些南提丢，车子硬着就是来你在盖牌。穷盖啦，恰不心心朋友人些南提丢，车子硬着就硬来你在出牌。空卡啦，恰不心心朋友人些南提丢，车子硬着就送来你在盾牌。车一啦，恰不心心朋友，车子硬着就硬来你在批牌。没到啦，恰不中朋友人些穷住丢，车子硬着你在硬来你在盖牌。能从啦，恰不心心朋友，车子硬着就是来你在盖牌。可入啦，真不忙不可奈人些恰不心心朋友，车子硬着就送来你在出牌。马看啦，真忙不可奈人些南提丢，车子硬着对来你在送牌。全大真忙不可奈人些恰不心心朋友，车子硬着过来你在盖牌。深夜去了，恰不心心朋友人些恰不穷朋友，车子硬着过来就出牌。你妈儿，南天的人些恰不穷朋友，车子硬着给来你在几盘。少总啦，恰不穷朋友人些中恰朋友，车子硬着就来你出牌。干总啦，恰不心心朋友人些恰不穷朋友，车子硬着就来你出牌。给干啦，恰不心心朋友人些恰不穷朋友，车子硬着给来你在你盘。操心啦，恰不心心朋友，车子硬着就来你在送盘。他在城关去了，住前旁边人些正忙不可救，车子硬着就出来你在盾牌。他的如果真正亏去，那么是我的手艺。不得啦，住前旁边人些正忙不可救，车子硬着就出来你在盾牌。沿着用错了，恰不心心旁边人些难提救，车子硬着给你救个牌。难错了，恰不穷旁边人些恰不心心不救，车子硬着过来你自己牌。路难了，恰不心心不救，车子硬着就要来你自己牌。南家宝娃儿，恰不心心不救，车子硬着就要来你自己牌。这是吕布儿，恰不心心不来人些难提救，车子硬着就要来你自己牌。三爷了，恰不心心不来人些难提救，车子硬着就是来你自盾牌。养不进了，恰不穷不来人些，恰不心心不救，车子硬着过来你自己牌。天天天明从堂窗帘看起去，那么是我的死弱呢。母体给人窗帘看起去，那么是我的死弱呢。主图就名字看起落到十五年，三年内平等安排青年学习，日式服务。日出而打开，他敢穷吹龙年，吹心意就往心头长。推断南街无边没多高，提不荡起，前面提不起起心，拉拉切龙壳儿，老农堂路墙垛拉弄不荡，墙下堂下路块土切龙壳儿十块多。什么天给那么些我的虚财？
6: 五百自己心气，摘取秋谷天年，橘子果那糖修罗。二哥，气头给走啊！吃毛索，这些忙不了，都拎七八十银币。一摊去，摘取给我糖吃皮，去给五张大奖七百，脱了点。五辈子自信去，摘取秋谷天年，自信去日忙不了，都拎七百。吃毛二不灭了，出现那个忙心，摘取秋季，出现用了级别脱难点。龙年需自信去，摘取存大些银币，过年了。地摊去摘取秋白，地囊养灵土。谈得可把今年俺有能吃，人中你有吃，几百个人了。摘取秋白要借车张，几间百个人。他三五辈子自信去摘取地内去，谈得摘通通了。摘取秋白，果儿吸住吸骨头，果儿酥骨汤。摘人娃儿摘取秋白，果儿炖煮炖骨汤，果儿酥骨脸玫瑰精。年代从干了，我来撇干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煮碗汤，当穷吃个人。过年了，地摊去摘。

0: 내고기 조스리. 어 조금씩이라도 쓰다 조금씩도.
1: 내가 지금 명을이 휴바라. 문제 코란 게 면제 총라라. 피해라 면 힘을 조로 지구요. 제수 시에 지금은 코란 체내 내년 희당 쓰기도. 노조지 면제 시에 지금은 조바탕 중로 면주 코란 게 년에 조구요. 면지 야마를 고추탕. 내년 체배 라자를 야마를 고추디. 시에 지금은 코란라 야마를 돔 고르중이 주기요. 러시아 냠내 체배 제수 시에 지금은 코란 게 총샤라 교수성 쓰.
0: 어 시고 코란 게 수입의 면제수 체차 제가래 탑시 동로쓰기. 어 이네 세조디 코랑게 두세 다랑 샤로스기
1: 다제 제발레 니도바남 항상 그바시라 시에 체험은 이나야자 레오 체험은 이나야자 콘조 상마로 수리다 제외 라기르지 안 듄주메라 총니 라기 안 듄주메 이네야 콘조 안신 예유기 면제 버진 요종 제유바시
0: 어 코랑기 디에냠도 세조금이바 어 시세리 중로기 면제 나리야 노조기 면제세나 면주면 수비 니바르교리 텐조 상모 코랑기 시제리 어 코랑기 빈자지 팀즈베레샤 다 텐제 제조 마레스 어 코랑의 로브스 양년 텐데도 다 이내 케벤기 뉴리아 코랑기 간다 어 모두 팀계기 자제 되가 배야게 당과 제샤
1: 년도베 동지 겨봐라 려 지금 면제 주무 좀 봐라 케보 고칭아 하라 유바시 년도베 주중디 난인도 시에 지금 못하 려 지금 뭐로 딱제 지금 유제 주중 니버양 광시 柳州 총기라 저르시 간신아 차도네 면총에 량식의 면주발신나 고베 준비면 망시바 柳州이 외식의 면락배나는 뉴바인스 외식은 양은제 柳州로 전제종네 두기요배 년도배 총간난네 고바진 순체
0: 네 레그디 토마지디 디에나리아 세조주지카르유메 라소바 시그미 슈고면 디리리아 유림그 송자 짐시 제다시에주 이데 레그디 중지의 첩제문디데 요리 사마주 간다 로제 디딩리야 겸치부시라 계주 문에 겸시 계주 강이스나 나라 팀베 일로로나야 침부데레 능미 타주 팀주 계수 타 능미 삼으로 신주시 되어레
1: 왜 지금은 코베 멘티다 장 코베 허 지금은 락베 나네 뉴바 인싱을 인슈 당제 제발아 니웨르나 왜 지금은 허 지금은 락베 나네 견돔 고 주주락점이 매뉴바 인진 대다래 정리라 케보 고치 죽숨장 중앙이머시 디진 외식명을 휴바라 군이 카제체네 종지 허지금을 매기월 용의유 허지금을 진순치지 년도배 외식금으로 허지금보다 저와체도주 급대로 허지금을 집중 가부식당내 매기월 용 허지금을 모래 기업도 맨 감강루 유입에 대다상만 준비 소중 지부인머시 워낙 맨 대다게 세조를 유적항이남 강도 수입이남 대대 허지금을 대달 줘도
0: 응아라야 주비 뒤뒤 중에 응예 자동에 맨나서 대비 어 대대 지지 저도 제비 어 저도 제제 아래서 위 어 비내야 야다지도 제자 어 다가 저도 지위
2: 저도 가르치요 육자 가르래
0: 다 세비 증민도 어 맨나가 좀 시지요래
1: 허지금 뭐 장롱업증 없이 인진 룹중위원 在里 문제 차점 예배 니바산에 퇴가 준주 롱아체 니동 듄로로 퇴가 려저 토디 용법산에 대 고베 줘봐라 좀내 소좀 리부 세와디 저드니 고베 차도네 누브조기 수리 시세 체지 정이기 누브조기 민주녀바타 대나 중로 면자세네 저드 체디 쇠바이 이내야 누브조기 면들민 고베 차성어 식슈규메
2: 어 랑의 면 동조리야 엄마 인의 면 토바

미린 외사르 샬롱 닥테 창티 쿠심키 니모 기부티 롱수 죄신유 탄다 콘제 추구초 림시 창롱 중시 소폰 파마탄 제테 잠미 샬롱 닥타니 나수미 나웨 교제시 인베 제네 유리 마송와 강대시 콤바포 쇼퍼지 총원배 세리 피송척배 월 샬롱 닥타나 샤시 개별 창롱 용신유 GPG 남투수 저투수교로 대신배 퇴제촌이 남시 기진 세린 존배 가디 송은보루 뒤죽기 킹유나 도나 송은보이 뒤로 초화를 룬켄키 퇴제촌아 제바 경신유 송은보의 서버처유니가 시시 터시지 외고르유 농창 초수 柔天君恰西天里错过了柔卡就松体能色行事第二热度央萨的心咋干总不远提醒日相继咋办的第二女人的名那座所用才有热度恰贵他何为成立因素

자근이 신진 라로 뜨부디 류센 속자티 속자기 펨로 세수 템베나 콘조로 사듀 장세케 시에갸스 다주 콘즈 뉴슈 유규 세리 추십 제베 강지 메리우에 사루 나와츠 양사르 뎁수 파르총 소르총 제진 제대로 자꾸기 믹송대 큐네 야로웨 나와실 데네 데브타 직체나 나웨 나와 잉티 직라 콘솔 세리 이츠마시 장예유 왠갸 나와니 양사르 뇌수 데메 탕숑도 껴바시 양세 퇴부 뎀뇌수 판조 손주 제도 끼유 유참레 마송와 나와소 레디오 차규기 미구월에 통사를 매발규 저린 답수 고와리숨 큐티인가 새 소시 디니 두유 토간 코나르 예베 고웨지 규식지 대검주 뉴바탕 큐티 제시기 쿠리오기 차진 셴베 최도 손에 토바탕 대다르 레디오 차규조 레시 로밤다자 카체규조 강인스나 자가 롱수 최신베 고웨 추조니 혼조 카세수 교류대 님을 까마 장지 초람란키 니웨 자라 초와나 제이 뇨프시그레 자습 교도 되버타 제니 케르갸토 속자 신송교 가부체지 뒤주 망치와시 혼조니 토간 토하기 손에 개완 샤다지 대양 제라 아타타 치와 덥차 부시 타나 지싱게 제부타 사빈 소기 손에 기는 공 코드윈 치기유 왠장 양아웨 토강기 싸구의 최토 깽애탕 차구양 속탕 짐머신 중 기유 태양 루부르기 깽애식 최토 제티 마게라 매균 삽침부 퍼버탕 대겐베 그세 최웨니브 지차는 염시 유린 제도하기 나루의 제티 아제 창잠토 되진 제가 전화 뉴슈 림키 센도와티 치게 초수 녀와르 짜르심부 전화

기진이 바르밍앙 코르웨낭 코른조시 데니 정충 감기 기캄 팅디 도뇨민규 제소 상화실제라 자탄디 독접체쉐타 탕글라 뒤베 제2동웨 뒤루시야 시라비 겐주주 위양사르 딥수 차이 랑기창 내 토슈수 제유타 자단 토도와 차장기 코네시 혼존이 양배 자단디 세팅기 제목 내베 커인기 둠차 테제 차장 낭토 부소속기 커인기 둠

Nebata. Lingja ngang ne, duwe togang ki changshar gyugi zilung te susung cheshin yu. Lugyu yurin denbe ciu jin di chogon gyakyun te silin chong gira chuyi gyakyun ta chungba shi yu. Chongon bu ni, duwe togang ki gikam deja songgyong ki chogon zo shi yinbe chane. Telo dara, jile chupshima sumju ne shibju zang ki nyur zeto ne cheshir pe shi yu. Tsiyuchu yakyun chechir songwa te, Tagor chedan chen tungzhu gyuru gangwa nyudian tep yu la. Tsongunbe Tagor yang, Tsiyuchu soyong chinle gyedobki ben bawar kyuru yu. Shergyu ki tulung kuy tang, Nubchang ki tenkyun tang, tenkyun chizam ki kuy, Nduwe togang ki tochang kuy che, Namsi kyogong chenpusum, Deru chikdun zomba le, Nama pyusum chokbe Tsongunbe gengwe gyang yu. 총은별 난키 처부토의 주부제기 최소하게 굼답라 강과 강양 재매발 딜레덕디 총은부 코나르 여배 열이디 총은별냐 로리 소종 제유 타고니 총은별 난토 조 10줄 학점 교용원래 큰용배 흉사딜 토강기 련사 큰양부자 준부탕 내두라 참배 렌세 쿠리우타 푸숨 속배 녀리 기사제 퉁쿵레 총은 부디니 종교가고나 야르기 뒤저체 교배 제망쇠타 리큐 루뒤 제망쇠기 교배 큐시도 부르유 도나디루 덥차리 니경업주 학상 소대 제배 노유 토강 세베 뉴리 기시 균제도 부르유지 남다 초외 뒤수 규제남 큐당 큐체니 근저 차선이 치를 로용 그 유가데 소개로 온 거다 차노 닥터 중중 기나제 상매 네들 학도 몇 붙이 총은배 타고르기 리규 사도 다경 총은배 쇼킹 템니 토강기 탕들의 규신 다음에 저와 원장 규식도 준유라 대개 낙제탕 자탕 리규 제수 남아젠기 리기 소사기 협유진 대다 랑랑소소 릴라 젠식도 교내 사신 댐배 기칸무 규직 초비없이 대낭내 이완 체제를 촉배 속사디 총은별 점규 자당토 초대 제신배 동란 예외 고와 대단히 겨우 군기 도난치 유도 교류 다와 주부탕 등반 총은별 장감치외 텐배두지 팔라대지 신잠기 철두샤로와탕 뒷니 송은배 속자체 로직 난기 축제 퇴쇼기 퇴지들 가디 롱수 주연고 초기 송은배 답지킨 담자 축코된 제법 맞세 점링키 담라 첨부 듄키 야게 인배 찬네 사튜 담라디 총고 소와탕 넘시 뉴디 제법 티진 깨캄 남아 정신러 송교제 제배 뉴버 개진 류신유 충충 깨나니 사토르 기사르탕 기비 제배 충충 릭시 인바탕 순수 첸부탕 이가라 원외 남발리 권조니 토강기 순취수 교류유 송은배 타고르키 느린 담라테니 튕구 비숨 초파탕 자지신 두배 쿠리오지 인배 왕키 대충충 깨나 남기 신두 제외 깨피 저 유식 도유 충충 깨나티 산다탕 냠두 점규기 미응으로 솜동 잠기 나고나 쏟아 치신유 깨피 두지수
lela sembe chungchung kena ki nin dar di gyu tu se ting ma chui ji yue jing kang dar song shu jie be se ri yin qi chungchung kena ki xim se le zi yue qia zhu jie jie qia zang gyur ne tuan zhuo xi ta gur ki zana ti da gip song kang du gyur zhuo Meringwe Zasebdu Jekden Tunchula Rima Thakbe Chakkema Dinyebol Chonjam Namsi Te Kunyi La Gyobe Tuzi Charsimbe Chengyu Che Chakkeme Bundo Karna Shindu Se Ngose Shenle Tewe Bundo Te Yerduzu Khunzo Tsongwe Nguanchang Bangchung Ngosu Mburdu Tunshi Yu Kerti, ziwa sebe sazo di nipu, rangi cha zang ndamre tatang, si uwa ki chuze sebtu jebari. Nguanjang yulu yenbe chuze yi, konzo tang maungbe chukuru niyu cha se gipsu kuisi hodun che yi. Gazi chewe chechu rumbe lengu chuk simba tang, chabu se chewar chinne tatung loo mebe, chamu nguene xe na Ningkuni tuju sambusik rite. Rum nangi konga nimar sosyo. Nyekor chukunsu se suwa chinde. Lusung samnu che chuli. Yenaya. Chakema kyushu di. Rangi chazan chungchung gena ki ngakonsu dunyu. Nyeshe chungme. Chakeme konge. Chungchung gena ki loka chokpache. Sesu kang chung chung dengen ki chung chung gena ki rang se ki ru ju che che dong de le yu cha go na du be ji gar ze pu sung cho po ti ni nu che ke se bia xue ti ji no xi che be cho de gong ar chu do le ma ge ba le ta ru gong a ti yang a che we fo ni zang jia du se ba ji qi ri se cui war song ni luo li be cha ge mi 총총기나기 최영의 동체 군이기 총총기나 큰 로직 과거의 자주비 기나야 소포 해바 체외 터주 딘주 대 가이 소 대리 동지 하 차게모 추슈니 왕시 차웨 총총 게나기 타뚜 제바나 코니베 찌라케기 추구 메바 추루웨 카르 녜와 쳔베 준비 깁수 쿠티 자라 쇼르와시 송은 변담 제낭토 추제리 나 초시 닌다르 디루 매도 중외 치소게 되자 망부시 표시여 주자랑외 투지시미나 고자딘소 나사니 랑게 심팜기 삼바티 곡탑 메버 교르심베 대다르 고게 추소 남니 라친 젠베 조나롱도 추시 웬디 경애야 속당 침머시 독지유 구투 포충충 대니 텀징기 최도 정예기 라주차유 투티네 송대 코니 고제 추조기 최도 수담미 대야 고자르츠나 라주차파티 파츠로 왕자 쯔베 톱단시로 마세 더동 탄괴도 렁송체제기 고존양 쇼르치마 쯔유

부 투구 자와탕 소종케 겐디 코르기유 게마탁베 고추테니 데루 칠세쇠와 침베 고와 아메 베샤라 그 냠셈베 소부 칠을 유기 년가 강라 파르규 진유 떼내미 고제리 교르천나 고추리 게마니 신두 자치와 식시 로세디급기 고추기 네바르투 고와 아메 오쇼 파르미 뚱톱치 신의 쇠물 대외톱진 모자 파르미도 딘주티야 고와 무리기 네제레가 개치슈에 교류 송은배 다시 장마 자당기 용수 캡이유나 고제 응아시 나네 다파르 균양배 장장기 루리 틀라 되네 세리 균체 메바 추지리 권제 내응의 메이도 내부 삼미체바 체네 강워기 모자 독보로 기사를 독규 되컴 조기유 고와 아메 소경 차 최부 제부규 고추 남경 림시 덥치로 로시유 철주탕 서두 뇽배 뒤지수 내부 주슈 나르웨 데라 중유 고와 아메 니치워 고추 남경 장주 람라 치첩 유여버지 내부 람파르투 고주기 질론자 미나서 먼딤 까메이 기우푸르 중우티 고조기 조람각베 고조기 우둑베 밍아 타보 베바 알레롱케 중미 고조기 뇌네 세나 테니 작자 자미야 고규메베 뉴슈 지무식지 따수직 제바규 고조기 장근 뉴블레 숙시 워기 디우푸르 중우 서시디 게토바주 대체 고와 아메 정주 진라 동미 중와 텔레 독데 지출라 저원니 죄타 양은 인지 마체바 인지 장자 폐주그

0: 宋元北崇明根本每趟人中看几个几点银白女人进去几月人中看了宋江前边冷不点给几卡了银总年七落了宋江前边崔大堂崔西三面前边才就来先吃得不抗样没
1: 宋元北伢罗里宋江店内里宋元新建起做北宋江宋江给七组列贡献银不同吉康新旧米内宋元村内苦里有给吉康拉苏汤米特给苏北切别了在了明年准备军切米不能行有参赛季第九路奥度宋元级别切在盲途东起了宋元北伢罗里宋江店内里宋元七东切别了在切有的 라제미네 보제라 슈트업 유베 네 유베 냠은 주송 제데 미답기 칸마르기요 미답기 소비라 제규데 송급 서치수 냐고 망보 룸규르 체네 송년 냐즈나 로직링 소종 체제 송년 냐 주티다 송년 보제 차제 추남도 류기요 테나 체리탄 튠베 뜻십 체린기디 종년 송교례드 림신 체덴타 뉴버체체르 페시 태양 치소 균용기 철화 초대워 니외 로니슈 잠링키 종년 송교 체변 류슈 정무 뉴벌레 다수 총은별남 종년 속세 뜬 송동야 멜른베 체네 민가라 뚜치 주잔팔 림시 라스 총회나 총은배 종예 튕구태 송교 뉴대 총회라 총은배 종예대 나외 속사기 유부딩이 겸 미리기 송교 레고 배워내 총은배 기감 돈염 제배 겐지 당토 군내 미냠 홍토 폐시유

팜니 겐니 송슈 림키 세친니 타르 도시 템주 비유 제르 당도도 톱체웨 냠중라 톱체 제바티니 소차 유도 저기 유더 메베 손에기 딕시시기 이내야 소제 제도 손에 쳔나 랑크 톱슈라 띠엔치 다수 최소

0: 대당 레뉴비 초와 계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루툰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루툰맨주 진이서쿠루 멘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

0: 또 장 먹는 줄 마시. 사무소에 참부터 쓸다. 문이 뒤에 나가라. 심신의 딱다시.
1: 심내 편도 가셔야지. 문이 소라 해야요 마시.
2: 몰라. 몰라가 숨다시. 상신의 참부터 주시. 제자. 하나 집현지 강도만 나는 용두게. 몰라. 용두게라.
0: 어, 어, 요, 요.

0: 지겨 잘라. 계란시라 고수.
1: 조이.
2: 지겨 잘라.
1: 고유링스.
2: 아, 난다 민도.
1: 됐다.
2: 레스.
1: 저다 가려.
2: 나 지겨 왕 라고스네. 로린 조이. 마저 차 튼젠 치다네 난다 추무소. 이네 홀라 토자 도스도.
1: 독자에. 카리 독자. 니데나. 무당야 다유기 말이. 니랑을 셰비봐. 야지지 그냥부 재고를 비야디. 랑게 셰메베.
2: 나 티제체는 야고 아유. 냥부 재야도 공녀 마지베. 공녀 전친네 게브시. 미생게데는 지금 왕 라고 공부 디민도.
1: 장기 팅에 교가 니도 이분이 신규 팀로 티엘 안에 장 고쳐 요리 이내 총기 비야디 안냠 유망 요다
2: 디디지
1: 교지케나 캐치 총체비 미주락 배나라 무망고 요리 소제네 지금 말비 소소 고구연나 미조 해변 제우다
2: 마지 지금 왕 라고 군지 순야라 남자데 개준 탁제 나가 티디 디치리베 사지데 케니 장세서저 중요시 숨기
1: 다그리 가르치에도 로추 코네 사지디 케니 상세소르 수지 체브리 망조게 오고 시장 옆투 요마리
2: 마시 기장게 내주 케네 사지스 예 하리노
1: 제자니 조예랑게 총급 신금이도 셰비 토마 미몽구지게 사지디 묘뉴구 메자 니 총브레 코제레 주지 시게 마지 추뉴비 콘주 남자디 양자 고투그리 삼네 nga 시금이도
2: 제만나요 하리노 니 차도 간 데비 시슈네 괜히 상세 지역 소저디 중국 말이 스캡자 제민도 제자 네 고조야 년게 요리
1: 시슈게 카덴시르 네민도르 버리삼 캡자 제뉴 요마리 장로 대부치 로추 콩르 캡투 메자 탄데 대외 카가 요리 타데 시튜잉 지조 소자 시슈게 레가 치와섬 디 망조게 케마리나 튼다디 주투 르베아 두스지네 시에나 남자디 고조 투이네 나라한주 양자 참조 지역 특시단 타마르베 탄대원의 개체슈디 아야 지게 왕락의 멍위디기 칸교 추잡구기 과체송해 조예
2: 라
1: 퇴다지랑게 세업심구기 로탄게 사지디 랑성장 남자 체슈디디
2: 지
1: 개시 남자디 맵차비나 랑지급진이디 치다 최버다
0: 年轻的月很多钱的月钱呢我主意的嗯晓得他见哪几个不着了毕业死的很多中介殿下中介你先起死
1: 저, 투스 시와줘 任文章라 급캡라 중두레 예두레라
3: 잘게챤다
1: 니에디에야 규시라 고두마중아
3: 수니더비유사 디엔디 규시오스 시엡시
1: 나서대시기요리
3: 지겨졌라 간다 기나게 짐 쓰소다 레니만나베 쉬고 녀석 제바 두제나우스베
1: 기란게 소모 다그리 차레나시 투순 쇼구미
4: 오야 헤게 점이 세진바 유바 거스 쇼이 Chami Chachinbe Lega, Dusta Du Lelab Yune, Tungu To Genji Chibuji. Chami Seya Di Jiso Dinja Chuk Du Jue Gyungi Nega Chung Shu Chi Yine, Khe Chi Shuk Nega Chirda. Chura Lewa Dong De Ti, Chok San Chi Ge Pung Ar Gyur Sigo Rba. Khe Si Kina Zui Chami Chun Ju De Nesul Hab Yine, Nga Zui Chaki Chenpo Di Kho Ma Chue Ba Gyu Guri La. Shu Zan Tengi Nye Shebe Nega Shibu Di, Lenge Ge Tu Lu Xia Jie, Tu Gyun Cha Le Neng Du, Pe Ju Nang Tup Go Ji. Oya, 公安多事呢，马前卡里院内马文良的追捕呢。 当时我只往那个宋边那边去，仓位塞不进去。阿家从那上海那罗皮不长给新出个？有点这罗皮不呗？哦，俺都上给写去，马上和司令明个出些事。写不进那就写去个。嗯，写么就？有人没去那罗皮啥病不是？上海那脚头有么子呗？哦，得让谁接应的？俺打四个主意。用啊，就是用啊。
5: 所长成了，苏秘章了。所长成了，你家俺做赵大坤的所在区的所长阁老公的周燕达，赵大坤杨氏周娃去的。前两天前那俺做所长阁老参加周燕那组的军务桥的，让那周燕出关去给桥的。你前那所长阁老给周燕哥接单还可以个嘛的，让他的周燕参加请客的些人吧。
1: 周燕没现在赵大坤的公司来么是不？可你年不到点那路道吞不着，可是周燕给赵大坤可这一面还过过瘾呢。可你年不晓得钱不着，人家没让参加钱不赢呢，天天到这装过冷个的。可是你做顶这面不赢呢，人家没让给钱呢，开车都买着不？嗯，赵大坤来呀，你们得给说的钱不？他过有钱还好么说？去让给钱呢，没退赵大坤了，说的钱我了呗。
5: 嗯，别的没当接，说的现在特别急嘛的。你说的现在有效。
1: Less。
5: 嗯，注意点。

0: 가르쳐서 육생 사다 최제 탁초 도움 누구야?
1: 장게 전염 주고 뒤 수이면 신주게.
0: 수이도.
1: 심초 카페 칸 도와.
0: 심초 카페 칸. 하세. 장민도 심초 사마르베. 가래. 장게 수베.
1: 심초 카페 칸 뒤 로싱게 주시야.
0: 아. 호세. 미디 카페 칸 소네. 너니 럽세 마체체. 가르쳐서. 야라 안 롱랑 중에.
1: 나 롱라미. 미즈로진 남교 야오시라도 카담다 니도 장라스체. 나 롱과 릉시.
0: 호세. 미카셰 딱다란 데임도 와.
1: 가리 딱다 데임도.
0: 니체너 로싱 세미나르 덴데랑 요지. 또다 카페 칸 소네 랑밍도 배제 담도 왜. 키라니 파르 된다디 남자 챙긴 거 맞지? 단들련 줘줘.
1: 네 남자 할 치기도. 카페 칸디다. 나 좋아 할 여지 아. 당아 삼 통수. 수이네레 정구스 부 여셔보. 나 야신데 여 맞지 봐. 미스데 너니 수소레 야 청 맞지?
0: 아, 씨. 딘제네 최고야 아유.
1: 다 지스지에 먹어. 나 레우이다.
0: 로싱스니 디나.
2: 내주 삼에 하고 위기리. 라오저게 켄조 뇨르 수르 삼지 시즈민도 라오저스니에디 깡에 카체네 제시에 마리 이네 니에 삼바 라오저가 중앙도 하나 데야 두즈 링슈 손자 미수 이네 수수 능미 지요리 제장에 켄조 인지 러구기 라오저 나그네 주 직전의 로드 사베 경시다 유기 마리 라오저 부타바 이시아 샤로 로드 남자나 슈요리 푸심제 지리 삼제 켄이 셰요 마리 나라 탄다 콘다 아자 존라 주고치 로고싱의 미제 민도 제자네 주디 저와라 만주 콘 로고치 고도고 청매 전디 저르베
3: 제
2: 드리 현디 개야 돼 청매 삼료 쿠부 개킹 마리 장문이 멍요 가르치네 개바 개요 마리 수수 변조 내줄 시기에 스메케 슌디바 얘는 안에 고주인다. 인다. 인다.
0: 예. 저. 됐다. 같이 해 봐. 저랑 나 같이 라지 개매 봐.
4: 잡잡시다 계신 옛 알강의 제비네 우지조라게 덴데 자로는 것이
0: 야자조라마
4: 상게 아 급도 등급이 아 마치 메즈기 유자르베
0: 아세

0: 아지
1: 오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아 땅 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빨아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지 니진 한체외 레기 지인라 나를 철도 학도 저외 파문이 나죠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로 고수로 딱 재난다 뒤지 강도 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수디

0: kando kone ke me ba.
1: Nye singu yu.
2: Ori, rang hari me kuire. Myeomyeol neumgyo deunje din gacha ga. Rang mi le gamme ba chasane. Yeje oje sae singu nuwe.
3: Geda deure chasa hapsi. Morage nga gamma chene. Yaga, morage nga sae ga yeongmasi.
2: Yeje de gacha re. Kirani garo chemo to ba chasane. Jema ga nye sise me be.
3: Chigme.
2: Nga mone rang sobde je ni deugi. Nye singu yu. Rang myeomyeol le deunje gabo ori.
3: 이내 남규 장수쇼들의 대회도 왜 팀랑 성가를 위해서 세미나 된대 코부요리 니에 가게 셈이요 이내 탄들 뢰브로 이내가 근처 시내 종갈 대뉴이 배미수와 지샤 니에 모랄 동도 근처 시우메 문에 시에 맞소 나 모랄 갑시라유 딱 밤으로 나와 기부 집 통도도 이내 계승함을 한 님도 대비너 미뒤러 묘도 먹고 싶어시 나다 뭐라 님도 대비 끼게 뭐라 대응을 전하디 맵차 좀 뒤미도 왕지샤 디 나다 명외 된다 소자 상게 주도 좀 먹어 심어도 제만에 나 잔 투미
2: 나 신하고 위배 용아, 주도 마치는 재미요. 네 연락을 좀 달아주시오. 并不 순탄이네. 김상투다 제가고 오시. 마세, 김인이 저 네가 니 야구로. 네 소초쇼래. 나의 권한지 대유.
3: 저 권한부터는 네 꼭피가 나 대가쇼. 네 권자쇼.
2: 용아, 어제 카페 간수야 근처에서 전주아.
3: 엄마 등조 급러. 네 닝조로 꼬르카시 시켜비. 네 신세는 아주 뒤에 비가다 꼬피가 먹고도. 이네디 니님도 챙겨 먹고미도 제자 니에 쳐주시다 왔삼추 라삼동다 니에디 요니에 꼰주 꼬피 동기동기 대비다야 역시 던도 조부님도 둔숨치두 대비다기 되기 진주비도 시야 역시 기부가 쓰여 마시
2: 대시 랑원에 랑바라기 규상부터 치시야 송기비야 태러 랩 총을 빼지
3: 니에 꼬피가 조야디 용보유와 죽어치드미
2: 쟤는 가르치두인바
3: 马团别急了你也没离了大家几笔李云没来得不是对我团别让你多没离了团别急了你俺也还是有没路不多不要钱我总刚地对你也上吧我马团别急了你也还是有多少生不远长过些呢你也能不能够上当笔朋友罗杰巴拉你们都得先送罗杰也没人说说从自己来给不上去
2: 三百克这多呢，我母猪你多少斤一斤？伊呢胖极了，我苦个不要嘛些。
3: 三七兔吧，人家开开嘛些呢，你还苦个？现在你国非干的租借。
2: 爹，电线丢不起呢。爹呢，爹问给推做做，行啊，一百元币不够的，见过上几毛便宜的做，大多少我上不去。爹要不得，随便，要不得。没事，你来一个大家伙都，俺若不去不得，去没吧。哈，爹，俺若不去。这个，大大姐，今天可是几几片那个钱都多少？各队的人给过去呢。
3: 상무
2: 직속이야. 니에 멍세 선바 토고로 채워. 근데도
3: 용아, 나도 먹어.

0: 피해받았습니다. 송가세배나 자로스가 피다. 피해받았습니다. 감사. 송가세배나 자로스가 피다.
1: 내년 바르시겠다.
0: 지그지그지. 나다 뭐.
1: 토제나.
2: 토제나.
0: 토제나. 토제나.
1: 야 피다. 기나서 가르치니 있나?
3: 진다 대두에.
1: 今年 심어 좀. 야면은 얘 계속 치가 친구.
0: 대비바가 수위 송가사베나 자로스가 비다.
1: 왜? 피기 로시마 주에.
0: 대비바가 수 송가사부 조이 불 자로스가 비다. 할로 대비바가 수위 송가사베나 자로스가 비다. 송가사부 조이.
3: 게스트가 같이 와봐.
4: 먼저 영어 주고 말해봐. 매우매하게 난주 디구인도 배 민토네 영야 요리스기.
1: 지 지마 진다로라 차로 쇼고야 가르니 난주 로타니 딘서 질커도 숨죠. 난주 인지 협조 제초 아장자 주와 진다로라게 직진 숨도 쉬니가 주 레가야 조교 난죠.
0: 어어 니도 잘라 터지나.
3: 톰 대학도 나서 볼로 다 걸치다.
0: 지 어어 지지지 어 피바 그 수위 볼이 앞이다. 해제가 야고스티 훌륭해 쇼. 네 둘러시 샤부
1: 로
0: 니도 없나 부숨러 내리슈
1: 레스티네 페다 야지 개낭 말이
5: 야주
1: 챕추다
5: 터치나
0: 아 지마사 구유링스 그래도 송가 오스트괴
4: 어 로신 장 송가 민러 심주 고페 간스타도 갈수 거세야 심주스 매매기 민도 말베
3: 조라마 딜레추토
4: 아 아래요
0: 어 디제스리 당도 디 리미송가 지르샤 디 강포체보 유자 니에 볼림비 디네 직도 디 고피톤스타 데프타싱이 디네 비게 자동수슈 제마 디 지소너 기나스 자동가슈와 다다시 니도 디니에 의게 뒤쪽이 제고 디네 소고 삼슈
3: 당라베 추석 제고 디네 처지 세사베아 시큐도스 치참이죠
0: 어 제마 의게 뒤쪽이 마르마 쪽시 제자 슝듀하다 촌촌세 고주와 계스 예진다 하셨다 계스 제비 고주 응게 뒤졸어 먹으러 교체하기 못 되시기 지샤 디테일러 장야스이다
3: 아 세 장게 나 야출어 과 요만세 오리 샴은 근제 치즈유 아
0: 오 니에 드려 섬답이 남자 당고디 정미 결정 경과 따도시 디네 십 주식 협공 치르단 거 섬주
3: 되다 나 즈니 투서 세글레가 합도 기부도와
1: 让给各地一年新任制作电价给大院的忙做这一次度忙做增做的忙忙主席是吧呀马文良日乐心哦长过些呢让他的定制下不通上俺屋内搞不起来都这么呢让老婆家搞的呢俺老偏心啊俺马文良给老三来哟
0: 要做啊叫小马你让了鸭子了滚儿的简单了啦
1: 肉可那说
6: 嗯，是，
7: 接了，其他配备。你知道咱们跑这边？他认得过去。
6: 哼，跑了的也不是太小。哦，PS车我们打了。你我们打多少米多？银色马的。苗苗铁器。弟弟有过去。呵呵呵呵。让你对自己固执下咱真实的兄弟，起码让。给俺定个也要马鸡。让给吉祥什么呢？给谢谢，吃个鱼啊。
7: 对哦。你也要三点这大米打了。
3: 이제 요새 임마 다. 그래도 볼 세셔 같아.
1: 예.
3: 잠을지. 길아. 길아 세셔다. 자초 근제도.
6: 라셔다 현자리에 말이.
2: 추다 차로 지부이니 날도 미나 대도 못 능시 조교는 민도
3: 디들 엘라브지 제만에 키라니다 니투스세르 쇠쇼가 피다 간다 키라 대 쇼베시고 알로 대부시도
2: 간이 무슨 얘기 쇼시 나메비나 랑저 나티웨 응원토기 있기리 계세 나대 예비나 랑저 나대야 균식 메도
3: 세팅제 커봐
2: 견다 돔지 디네라 좋아시라도 네피기레가 야고시 중국이 라르세다 제마 현아도 로다서그기 견다 전요 가리유니 나저 돔지 디네게 주도 현 측면 라게 소소저 나대니 답수시
3: 아세 툴 대비나 시켜라 캐랑게 티슈 난과이미도 로탄서그기 견다 캐랑샤제 네 주도 최고이미도 디쿠 우연랭가다 망소게 직수체니 탑추 제시기
2: 라르다다 마트 시산 유베 마치 교도의 전부 유부자
3: 나 도스 치열
2: 디게 랑제야이
3: 디카렐
2: 니드서 진네 주니에 소자 라다게 제암도 데조 랑제이
3: 겔라 디스키랑 신제 팀마르베 요마르 요마리 디사치다 쇼샤
2: 신제 팀님부터 주니에 냐비나 편도 민도라 나레 샤세 민도
3: 이네 디소 키랑게 홀레 겸브르다
2: 아 당도 신제 겹디 레가 답디 용야 체드리 글리글리 곰시자니 단대디 제 마고 차브지 다다랑 제이 라라 레가스 메디다 광다 니 고민도나 라게 알로라 겐다 직전에 편동도 갑지
3: 토치나게라 니키랑로 물리슈야슈 땡니에 고르 키랑기 신체티브르 다뇨
2: 니 싱그 말에 삼주야
3: 라 키랑게 킹게베 아시
2: 영아 내가 역제지 신체티브디 장대다 니 체글레 게미 하마 체거디 장게지라 당다 자매의 라도 하바 비주 등그 유자 신지게 알 가바 지금 예바 니 신그 유 이는 니 라시오 라도 하바다 로레게 신지라 독특 제비 가리미 신그 유비
3: 가리는
2: 가이스나 신지 토기 이거 된조 수수 심리 된 샤다지
3: 니 고스스케라
2: 문에 시스비 디케라니 초니기 동지의 주의임 디강을 굴성 공유자다 초니기 긴지 세탁주 제요지 기라니기 십주대니 삼자가로 유니 신직지
5: 닌덕조라 나 삼자미
6: 닌덕조라 나 삼자키미
2: 기라니기 삼자미는 민다구
5: 레스
6: 레스
2: 전 라고 돈다.
6: 레스
5: 레스.
3: 닌도저라 토체나 투스슈스.
2: 계속 마지.
6: 닌도저라 토체나.
2: 아, 저.
6: 저 주인은 예비게 수수 앞에야.
2: 네 봐도 용기.
3: 레스 닌도저라 쇼고. 쇼고.
6: 쇼고.

0: 동질 된제 탁초지 그림. 우도 덥세 내는 마잖아. 네 검죽이 알미 된 측면. 이네 단대 교시디 견정미도 랑게 통성. 지게 전선이디 넘기고 함시 사부되니 수순 우주 자원이 캐링민도 재산 덥시 약쇠디 미디어 침록이 제부제 주규리. 아장장 라주 종합은 송자 타면 탁주 종합 라는 요지 나주 라게 세반 예조 계시 랑게 도스 육시 지유노
1: 아삼 당차 키랑 시엘 닝기 계시 니 미디 다르 도스 육샤비노 제마 탄도 나능 시 레미시 달레 오예 타라 시리
0: 다그리
2: 용아 신다디게 나지 제쇼 디리네 소 나랑 걸 접진 줍시 니 팀간 홍의 수도 접이
3: Angi thangpo lemjie de na, nang mie zhuwa qie. Angi sumpo lemjie de na, pyuse dinel zhuwa qie ba. Rangi na, rangi kakal tunju zhugu yuwa nye xin chu. Samsi tungu ne yawu du.
4: Nye samsi yaw khasu yu ne, mie rogu qi nye goro ba. Jikib sun la ge, tsongpo da jisha ne gish che ni, mazi mab shira su xia. Chato dikbu te, lo xin kunsu tun so ge kankyo tunju qigri. Yi ne tanda, ne tun chunju shdu.
3: 전다 진주리베.
4: 양아
3: 가르구리 저거 삼죠.
4: 기란 소장라 선사. 강에 유베레기 있는 기라마 센수 세우래.
3: 칸님 시험하디. 슈다. 니 가르쳐 오래.
4: 장고 슈는 응우그네 튼지샤. 베체 카 당고디게 직접 손라 공스네 로교남리. 이네 베데 로교나로 슈는 용 말어. 그시 응우디게 베체 제베 견고 소된 럽이나. 코나즈 된토 아용 승비.
3: 대지 마시게 연구할 부재 직조치하디 된다 야구치리 이네디 건조 코부치하는 용말이 도스지 니에 상란 된조 가는 신지에 코소 터시 딘제도 게 따가 신고
4: 젠더비앙스 터치한다 소전라 지금 레이드가 니에 채쳐
3: 老조
0: 동지 밤님 좋았어
3: 아,
0: 전중과승에디 심호밤 시부치기 강야제와 신민도 저인게 팀발 주도 염내겹사
4: 길라 영이 가르나므레 길랑게 벌뚱나무 토베 견데든제 유엽지
0: 나 공부처주는 마시 가르인에 다 주유르베 내가 가르쳐오는 제수 대신도 인증 정마시
4: 소찬라 나 내가 주기 오리 길라 태자 숨유베 배체디 대내부도 투투리 기랑게 티가 숨들 냄제 럭버치다 수.
3: 라조. 젠층로다 주규리.
5: 나다 튕기 세베 주진게 사지 먹고 집이. 튕제디 콘제 마슈르샤. 기랑 등을 쳇시다 제비는 튕기기 렘부니도. 문지 제비는 70기 라스구이.
6: 제는 공세지 증하러 더더 가죄대도. 아.
5: 민아르 코르규 멍의 진이기라스도 이내 자라가셰응의 다리 덤줄 제구위
6: 쟤는 미신다게 안 도세베 송의되게 라중에
5: 송의 치대가셰 조시 이내 다와송부 지일마도 지진한 루마시 소제피는 안 좋아 주고디게 소제 조가나 시합에 주고 탐하듯이 계시 주고 사업투기 제비는 권세 벌크를 쓴기
6: 계시 퇴기 조림 사브즈 세비노 나주지 지가 응우디게 담부드게
5: 다츠스톨 이네 나주다 유럽기 나도디 세이고 잡시 계시 퇴기 조림 지주고 데비노 자라지주 지하고 투주 나랑 유 땡키시 마세 나주 퇴기 조림디 유럽기 퇴제게 세시는 거 봐시 지겹더라 니에 대한 나주 응우가 세제 볼로이안 승비 가이선 민가르 무가게 가서 길에 징주로 무비야야기 스시 야고들도 기라스야 니 심주 심주
6: 심주 가도 그래 아 계속 무비야야 유도 아 대신 표제 대화 여러 배 아

0: 你们家老婆都没得那天的时候，连那的东北人，提着那锅素鸡，去让给点书记滚动那种。毕竟你三不见面了，同多许多紧张意。老来的，你不是想那培训当的不晓得？但是是难的。让你这些擦个了。早上吃了，看过你读书叶子，去让同多过去看多，是的，你用爱情过，你要擦点这钱嘛的。
1: 문예체는 명예소득인데 소화계단도 되시라리 니를 중독에 드리바 다리 괜히 장세수제 주주남자디 앙주 로탄 서귤러라

0: 원주등기
1: 지난제도에
2: Tirini Pendangabe Tsay Nishu Sumta, Jinda Dunbe Tsay Ge, Salhagoshi, Shangla Nang Tun Shibinam, Sirona.
1: Jinda Dunbe Tsay Nane Dunin Par, Rangyun Jong Dangwi Yi Shuji Wang Jun Jung Ki, Shizu Chong Gir Getsi Zong Ta, Banam Zong, Sum Jub Zi Chu Jie Su, Dang Shim Nang Gup, Xi Jinping Ki, Turup Sabe Jung Gui Kejue Dinbe, Ji Suo Jing Lu Gi, Gong Be, Le Tun Kun Yong, Ji Dong Che Di. Pöki Le Tun Gola Jikip Shuji Xi Jinping Ki Nangwe Gakwe Kichin Tang, Turup Sarbe Dangki Pögyong Zeychu, Ladar Tungu Dingsup Chinni, Tunjin Xi Tungu Chigur Tumjin Chetho, Jizo Rinlu Tingrup Jinki Pönjong Sarba Junchi, Legi Tiwe Chiwa Bugubi, Nisung Tangshi.
0: Jinda Dunbi, Xi Zira, Ngojang Xinglu Dungbatha, Nyangju Zangbu Burup Langlong Du Yoxinhu. 你是对马的王军政体 中华美丽总联团配件着着了配备 북변람수조바타 日典前期德西 三柱子区地雷地规及盲边学术从前 Bunga Chubzu Lesu Domata, Leji Bara Jondara Joshu Chiru Dane, Tungu Nezu Dengzin Yanda Cheto, Mirika Gmanzo Yi Simje Ta, Gange, Guigu Jegi Netun, Tajo Yabu Chigu Bata, Zhonghua Miri Jidun Sobe Dushie Dembu Zobata, Zhonghua Miri Jidun Sobe Junggyur Gundi Donju Ti, Zonin Tu Sung Tu, Pyo Sengin Doru We Lobzu Ta, Lagduan Tu, Shunu Lu Jun La, Xingzhen Lu Ju Ji Lobzu Nyun Nian Gip Tu, Miri Tunji Demgyu Gundi Yabu Lingni, Mirika Waran Zhuwa Ta, Biri, Nyamzhe Jie Chagyur Gundi Donggu. Turup Sabi, Feng Chao Yi Nyamnyo Junkyong Ta, Pekye Dangdi, Sum Cheba Sum Ki, Lege Lam Su, Tungyo Che Ne, Chami Jien Ki, Tudam Lesu Dangdi, Gewa Ta, Zunyo Lipshiri Dingsab Che To, Shirim Jogyo Mala Ta, Jogyo Nuwa, Tingrup Jien Tu, Gyurwa Chikgu. Mimang Ki Luyin Tsenbe, Lobzu Nyerdi, Bule Ki Lobzu, Tungung, Shirim La Ka Chogyur Gundi Dangdi, Lobzu Buda Kongbe Dangwe, Chumze Ki, Mirika Gmanzo Tiwe Mawara, Pemba Toba Chikgu Yobie, Nesu Namshi. wan ju zheng ki xing sum le dun la tu gu chen ban xin ge zi zong pa le so gan ta pen zhong sam dian gam chang le ge zi cai yu gong si ban nam zong seng xiong chu le tuan ze le nuan xing bie qi le nian le kang ta ban nam zong ge mu chi ne ge xuan san bie dun dian xi le wan ju zheng ki tuan ze le si ba ta cong bu guo ru chi xing tian dian le xi tuan ze tuan ge dang ni le ta ne de su xing le tuan le pi ge zu zu so tian duo xi ban nan ne kong ki 通过你来这的习俗呢人规矩重视规矩他团队切的开决他来自电影别团练他重组于你们的编剧的军队雷素丹呢行着把的真理中的追求切入当地行着别不把人不加切的相托行着把你色的雷素托把他用不判断用切的你追练咱们他在论宋电影重视不大准确重视他的东西为去切入了自己军队女的抗联队呢 行走了,现在接的他,规矩接受切入动物他,行走团在连云批给动手切入当年,团内扩展农村他,苏女人当切入当托,重视真正女物他,军心批给女物切入当国别,内苏能是。王军正期,他懂,给的总有当给落不了的批们呢,是令当给落不了农业年初看到那年,空气,当给落不了你,来几把他,当原来落不出他,中的了追溯做体验别。 习近平给党组长公布罗布庄塔拉达的定时切的，这些书记习近平给中国共产党五年的罗家党居民阿科瓦拉定制学位，促进他拿位松懈开展的工程。党给罗布者，将他的主个将军一起罗布在南区的，起码进行中瓦塔，他是提到即将的，党给日常罗布说他等些罗布说，根据罗布者给将他的追求切入党托。
3: 人家党委党给罗布者，同年三队六六年呢，党给切图现在把苏江他，党给切图特区团托，拉萨姆他，全长提前，铁不可能特别来接，不管苏江后头去关系，算不是。中国中央，截至延安列段，我用听讲起，执行抗能，王军正起，三届年度军人前呢，选举三部特别党的，加起党员来接别，团结多次集体前的，列段看了从这三部三片线把投票了，规定党规些算不是。 德西能人王军正期，习近平今日去乔克格列顿特别重镇了。定州托巴纳瓦塔，来前几列顿特拉吉顿闹事。况且，定给年纪太久人，前几天年了，国定是不立马谈。宋江年托巴切年，列顿卡托的派出所门徒杨特别卡就说，批件着奇怪。三六国道托罗丹年，习近平给突然说别，中国开局电别，基础人路的广播，罗布将他拉达的定时七八谈。中国共产党五年年罗家的居民阿科瓦的定州学位，促进托纳位，积极书记习近平给松懈开展的广播了，国定的连托。铁车一千里去，今天到瓦塔，得到马瓦，矿都去把钱年。三六国道托罗多瓦塔，拉连了组织七八，来个了共产党瓦解七个。 切不是给七段七九七六单呢，满足出跨地瓦塔、延州为改建团呢，但给三段日常塔、南桥、在桥西九街西林塔、新庄满足出周宅前的，南三九两家瓦塔，七团都去瓦切过，跟着也不可能呢，让到俺让我批给东九天，中央一边做了塔，制作空白期，金融车厢呢，三批七个七八塔，新旧工地当个性，来给团外塔送这钱呢，团结投票了，他们才能不切的。 党中央起，在局规制他，然后将党委的那个规制，难免团结脱不起个别，那是哪回事？王军正起，那个七十七次党呢，团结时团结脱不了，同心点的前提。平均有人那个他，不在投票空白中就落，某些点不定过。结果不用的，顶着到我点不中呢，人的运作他，投诉人面前他。 电令松江区居南塔普遍冷水，土产都冻了它。趁新春节的九江七九六，超用的工地冻了。团结点在来源，他们真也不切吧？那些吃这些塔，吃去吃不出，老大的顶受七八节切的。团结塔，电令区七十一塔，七组一年不军队点不用切过。批给给三十三吧，吃长期养塔不塔，超用这就光来老大的切的。 参考把松塔、偏塔把这个节拦截军将七八塔，那么这组将七九七六动物，从共马镇七九七六动物，随军团列就是人保了七八，萨达的团列苏将七九七六动物所切的，萨达的重叶塔、重叠尖塔、重色塔的用就是解决了工地当托，又不谈团列，不再投票空白解决了工地当个，健康安全塔、松节安塘部落解决军将切的，健康给店家特地点不松瓦塔，日塔、秋。 那菜、新卡、菜、 자라 지단지 시직쟁기 송접타 직도 조경 제조로 군대 된디 동교싱 경감 그리고 송접기 주제 초용년 토르단네 계급기 경감 된자 송제 대부 조고 먹은 뒤뒤에 미만 대크 님진타 다된 타다라 계진님진 제조 타종 제디 탄섬서구 피계 조조로 군대 수진 동마타 다된 타다라 타 멍주기 자주라다라 수지 제디 미계기 탄섬 자기의 되는 용어 제구 고이 갸지르 동조 균형 체네 규지 름지 주준 타 드립 사베 노규 튕게 체메 터주 능 냠제 후다 토바 치바타 포 이시야르 카초베 줄람 케젠 주정 지주 지로 당카라 타고르 기급 타 튕예레 냠레 지수 균디 띵서도 도마타 고이 피능아르베 체로 당디 능게 규쇼 타 지용기 순수 균제 메바라 페와 지구베 내수나마시 원주정키 양타베 세르리지 더와 덴조타 라더 체네 무투 주주리조도마타 튕규 체주로 탐진 체디 라섬남다타 죄장 테브쿠렌토베 레지 분가 주종 후다 치고 말라 편디 튕규 균형 체네 므도 덴조의 체바타 미말라 카율라 유기 편부 주인베 레가 망점 치고 보마세 멍시 띵와타 폴라 편바 군론 테베레 르망점 체토 미 창제 토르도마타 미심직지 신데바 소종

니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点 당가라格月 남胖聚集 계산매도 车度点。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에 닝아 삼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리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견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견정 사비 지도 点别 벽이 주진띵여태 겐강기 멍시등부주바타 사두 겐강부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님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규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빙기 지지루양주여태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빈 탄삼타계지기 누가체질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림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림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지도제 点비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둔지 베드 호타 체규이

0: 아셈고
1: 계속 예체도 있는 밥랑 제르베 나 럭부치단 거
0: 요 예수도 세 베지도 과도
2: 볼리
0: 아 용아 용아
2: 심이 안 혹시 되기도 와
1: 맞아
2: 아
1: 맞아 다시 쳐야유
2: 어 쉬었다
1: 드리 아자게 공생아 세가래슈 바바다다라 데임도 쓰기
2: 대시아랑 봐봐 제창랑 혹시도 급들 내가 제사진에 제주기
1: 얘네 단단 예배도 좀 대비 나와 켜미도
2: 디급 키면 되겠지 잠바베 제일 맞대자 그봐 하고 그래 심지 마치 달로야 레사인 그리
1: 어 얘네 아자게 맹갈게 차친샤 아자게 봐봐 겐글레네 포르시
0: 졸라
1: 요 봐봐
0: 기니 가르세요
1: 아 개매
2: 개심에
0: 어 졸라 디 리방기 데로 자와 규모 수대브람 해자 아니 투수 세자다가 좋아
2: 잡치부터 왜
1: 어 괜찮 개미도 어 권은 했으기 자자면 갈다가 심이 착시 파샤 면세니 나한테 되어시 봐봐 전다시 다스 개면은 알로히 지지 볼라를 쉬었어 로저
3: 몰라게 냐시스시야 나 도스디기 돈돈아 오라 토기 도스네 수가쇼 아
1: 용아 제나
0: 자로죠
2: 제 자로죠
1: 맞아 나 중이다
2: 용아 난가 섭섭치라
1: 요
0: 아 야 졸라 타기 진이 가르셔 봐
2: 아 계셔매 잔다 저거 요 말이
0: 알레 요 요
4: 이거 경아 사실로 있다. 가십시 꿈수. 녀시 고문도 그래.
2: 자민도.
4: 자면은 녀하교다.
2: 뭐매.
4: 나스네 마시옵시. 나무유. 야, 돼. 당은 시부유다. 교. 교가 자신이슈.

0: 나가마 그저가 세제사 강교 잡쇼시 나진한테 라면이 육마르다
1: 지다 지샤 디제마 지다 시조유에서 지기
2: 시메니 요아 요마리
0: 야
2: 섭서 세워다
0: 참요
2: 라면 먹어도
1: 자풍라 근데도 낭담민도 착시도 스파샤 차치샤 샘제마치아 아니 에디사 기란조 추엘

0: 아, 보셔 셔지. 아제 전부 시부치기 수도. 다 뒤에 차도 와. 아. 잡아. 수수다. 랑사바, 내주 캐나 요 말 섬도 왜? 디 랑레 긴주 요다. 셰스웨. 내가 체상 버치 밀고 왜? 랑사바 렉스 치고 섬죠. 참마 랑 규무 치고 왔다. 셰스웨.
1: 언니 내 바다가 용부터. 다 깨져 뭐 겸 용도 왜?
0: 어. 你合作是我打几十次成功几个月。
2: 阿佳，吃顿的。
0: 李文，大堂多点吃顿的。
3: 儿子，三碗要
0: 不？李
3: 文。
4: 姐姐。
3: 哎，年年没有打钱呐，阿佳难干不多。你呢？让我给写不他个的。阿佳，让你几叔加起我打。
1: 阿七，这些。我听不念经，作业我都没多。阿佳。
3: 李文，让给叔叔上打，打到跟着写。
5: 我的女儿，我的大刀要出马了。
0: 喂喂喂，让我也合作啊！他的长期托育怎么的？麻将打满了呗啊？
1: 钱怎个？
0: 你们几个，那边那个厂子的大设备呢？弟弟我三年没就同样要嘛的。
3: 让给姐嘛，叔叔阿姐辛苦嘛，辛苦的。俺老不记得，俺能记起我。
1: 假若去，给俺做嘛呢啊？老弟给那两个哪个姐去若请嘛的？给没给俺们都开开心嘛的？
0: 是是是，李文，俺对的，苏武堂快睡眠多，学不东下边苏鲁西民多哎，今年午休歇没的？
3: 他都午休歇没？
0: 让他住外面多，看什么的？他当俺做巡局的，老队长嘞，那个要嘛的，是吧？说话一不接呀，疼到跌药嘞！前阵俺就泥巴都输过大几下嘞。可是那姐，明个台币呢，一不缺你药嘛的，让俺的挣嘛嘞，让了没就打多几年药嘞，俺输多。
1: 他开始有药。
3: 让魏小学习，俺家那是的嘞，让给魏小学呢查死嘞。

0: 데 마텝 시우송아.
1: 저 저랑 그 소부 탐구 시위 예수도
0: 말해 말해. 마텝 시우송아. 마텝 시우송아.
1: 저 저랑 리니 마르다.
0: 아, 씨. 계속 말해. 계속 말해. 와, 계속 말해.

0: 이 됐다. 수고 참이시 오래. 도시께 부탁다리. 삼십시오. 신호 누구여 말이.
1: 왜, 아자. 가리. 하시다.
2: 어서.
1: 아자, 그래도.
3: 아, 유화 불러 유교시.
1: 여과 제가 좀.
4: 아, 진짜 봐. 진짜 맛있다. 알랑 알게 맛있다.
1: 아자, 관다 가봐요.
3: 담냐 관다 나 교다 레비.

0: Jabal, yes, to skip that. Some mokono, also young washi, so na su. Kasi so. Shadin jessie, to you can me, ye ran long lajue.
1: Mashi.
0: Yam naza, ran sujue.
1: Tiwe mashi. My kids are she also.
0: Chen harshi jo.
1: Sita machida.
0: I ran as a jemashi. Chimisile, do do. Get a harine, cartusheda, so na soon, and I had a chore, telling ye am
1: a sita jis.
0: Sinaka swimming door.
1: Niazare, ma. Papa can go in a posha sea.
0: Cari?
1: Ah, get you send you, my be.
0: Oh, de.
1: My resin, not poverty, such me too.
0: Nia, papa, then just have no much. Then take in gimashi.
1: Re, near good to the dos labby. As I'm a gipsy, my curing was cut down soon.
0: Chenna, now you're it, your mashi.
1: Your mashi? Leave those two new home together.
0: Shang and I kiss her door.
1: Rang Papa can go in a posh as lobby, not an amptum door.
0: Come on, Jimba.
1: Chill some surgery.
2: Yeah, you know. Yeah, you know.
3: Yeah,
4: you know. Yeah, you know.
5: Yeah,
2: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4: you know. Yeah, you know. Yeah,
2: you know. Yeah, you know.
6: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2: 是的
6: Tishani, Kim Jenyam Sucha, Namtash Limbi. Barbara Lazaya of Tarabji, that they are too left. Ajanja, near Guilcia Gala, Barbara did issue it. Barbara, sing so Chimoru. Chimo Jigge, sing so new creature. Riba Tari Lady, Chawash Rahu. It only you when you talk with Jigge, Gigget and Hashi. Galatos too. Tingunya Barbara shape the Yasira Chimitu. 다리 나 로봇이다. 바브랑 로마 셰비나 계지도 심지 주었다. 뭐 그때도
2: 다 로타가라 슬레브리 레어그스다. 제 토야미도
7: 디차와 상구치지. 장바우님가 레어메제 나한테서 미게다가 용초가 삼대오지. 심부도 패미 차부도 봐.
2: 수소려.
7: 나 보고서다 참부유.
6: 아. 봐봐. 도도지. 다리 레어디 야구 좀비 있나? 이 자리라 댄티 슈르다. 아장장. 계시 바브랑 저 뒤면나. 니 우수 경미. 미신다 세제 치 주의. 얀 겨비기 이제 나 쇼팅 거 삼는. 치처다.
2: 헤, 얘랑 쇼팅 교회. 야. 왜? 담력 와 주소.
7: 담도 친조 이봐.
6: 담도 친소.
2: 어, 허리. 아, 예스나. 제가 레어가 치도 쓰이.
6: 어. 디 봐봐. 봐봐 레어만 지금 나 죽인다.
2: 예. 더 죽다. 죽다시. 장가서나 이탈리 레어디 가수월에.
6: 지금에서도 제지 가서가.
2: 네 지도 지금 있어월에. 쉬다.
6: 뭐네.
2: 잘라 치료도.
6: 제발 영아 씨.
2: 알레. 제네 영아. 디모도 레어 신다 증명다.
6: 영아.
2: 좋아.
6: 고아. 진지. 줘. 랍자 줘.
4: 본라 쇼아.
2: 쇼아.

0: 아자.
1: 야, 뒤다.
0: 요. 야자.
1: 같이 했어. 된다 이베.
0: 아자. 드링아, 쇼케 칼라 남세비. 같이 봐봐.
1: 이치스웨?
0: 이치마소. 윤대지르샤. 미수이네. 제니샤와 뒤수쇼르바. 디긴병아즈 봐봐. 겐골리네 퍼셔스기베.
1: 샤 우수 삽진제 그제제. 니 가르샤네 이치무드웨. 이마진 디 가르샤가 요바. 가르삼네삼.
0: 아자. 다와공마. 아자란다 다샤 닌지 토고 제마비. 전다 디긴베. 미츠고 주니베.
1: 나 주도 제모고. 딜레 수소 주도지.
2: 万霞，克拉塞尼。

0: skipped that. Near bully, I gale.
1: Gom do. Chimmy Tommy, you marry.
0: Yeah, that's him to be.
1: The summa suda. Zabo devil lady, can't you sub chin model?
2: Tom Nung Jibo, then Chia Hajosh, eh? Does there, yam that gets shas you. Can't get shish, some summa you. You qua? Don't see yash ratching doa? I do in that. 去录音街道啊
3: 用啊
2: 对的 用多少钱多啊
4: 姐子 阿们那么年松 和你过了十七岁
2: 没啥的 可以用多少钱 做退租过谁
4: 阿姐 我当拿了几楼比 八百年贵百来个的 七十百卡十下 阿姐长给 十四十七个 야면은 아자란다 좋다 상태다지 바보군이지 댐제님도 제시하나
2: 산시기로 예강 제모 담요 돈도로 마용지
0: 다시 아바베 깨지 면지고로 시에 안에 나와 총
4: 안에 바베 드려 지우이 봐 나와 큐미도
3: 하지 창문에 차도 와
2: 산 구대유
3: 말해 니 리안 깨담베네 리안 용민사 아주 능대기 김사선도 선자 주민스기 사가나 됐어.
2: 담냐 트링 안 주시 전부 공부시. 나다 잡아게 잔게 차유.
3: 기란조 가르시즈 이메니 신규. 로디게 시스. 당도 우주기 미인배아. 다 섬제 마스다. 나 볼로 숨줄래 잡다. 로디게 나라. 얘 레그담으로 제비. 로드 침스 개체하면 줘. 저 아래 르마 통야디 교제장야디. 얘 조금나 개체비. 뭐랑가 아까 표치기. 니가래 타그라 겹제 기간스테 야초 계속 기타 유여 좀 하제다 다른이 소셔
2: 담냐 제마 같이네 봐 먼저 쉬다
3: 게나라가 담초 속배나 먼저 쳐줘 마세 간교 이제 구리 잡스기 키란스테 담사 고듯이 니 소알라 균도 주시 마세 균도 쳐버다 나라 딩스이규
4: 제스 도스터 딩아 전나라 교세시 모스 템 도와
3: 아 좋아 좋아
2: 트리 전부 공부시 담녀고 시에사수 나란조 답아베 고르도 시에도
0: 老家 다채오마리 치부차샤
5: 요요요 시에수 사도이다
0: 쥐르니부디이나
1: 야 유화
0: 빠라
1: 지만에 오슬람 집아. 바바 다가요 돼.
0: 언.
1: 대샤.
0: 아세 유화 용배 장자 양라.
1: 내가 제가 주위.
0: 아자 완샤 유화 로레스.
5: 저거 제가 여봐. 저거서라 내가 주고 오면 돼.
0: 아시 자네께 지켜 주실 신문도 보면 잘다
1: 알지.
0: 지적에 안 넣든 내가 치스기. 너도서 주진다 토급지. 드릴럽제면도 이게 바브란 다시 가 용비.
5: 전 주고 용배. 리안 커요.
0: 리안 사가나 내가 치유.
5: 어, 키니 니 뭐 매베?
0: 봐봐, 니 탄데 찬스 게 매봐. 따라 샘제 채우 마시.
5: 예, 대리 그랬지 봐.
0: 대리 가대 대리니.
5: 어, 쟤는 가 내가 누이다.
0: 야, 보고 리안이 따라 내가 채우 수배.
5: 자고 전다디 마 쟤는 유한 매.
6: 요거 덤지지.
5: 예. 꼬미. 가리 덤지.
1: 계란이 사사 잡자 주의
5: 디
1: 어 덤세 씨씨
5: 여여
7: 지겨장라 니에 제비너 계란 딘지 슈는가 지네 다시 안 강유 씨님 먹고 소자 싱소 카탄 곳이라도 니네 림 담비네 락세 계린 토스 마지 저 사망 강유 씨라 소자 능주 전에 용 마지
4: 계딩의 싱거유
7: 你也谈到别来时他写写怕的你来的青年师兄但你说天都没多听这情况就让给给了了给我们多给了光星这么靠不得中大喜欢那年的可是你爸爸来个来了不是都起给了比我还是也不知道靠过没比呢我请没死让给给的学过去了今天没准让给学天个就
4: 我觉得行不得
7: 我
4: 觉得行不得 等到的让自己要我们全面让自己的
0: 南国
2: 陶姐
3: 你看这些呢天地落下呢干没着听这些人的家乡的干脆特别有些
2: 钱呢给你拿了看这些啊
3: 让看这些家乡呢他说句的
2: 我自己他认定这看见不了
3: 我自己叫爸妈呗
4: 啊这个叫
3: 对的对的
2: 他呢你这老鬼呗
4: 那么这些没得肉啊我当都观察的是让人家的既然你这么多好事的话送不送你们去
2: 是的等到好雨
4: 我特地的用你等到去阿萨的日雨
2: 对的对的你也撒吧日雨没呢我才敢用马的用啊若不行我才敢看这个
4: 都是既然你强势给不着今天这些的你也能打磨
2: 我和自己大哥你的康别所别比例藏不起去啊
4: 那他们我
2: 一年听见人给自己脸呢我就给这事看着的真对没呗
3: 用啊用啊你也点去
4: 听清楚啊你也点过喂康桑顾小帕的你来了三年学个做做就把我最得听见写个片了送着
6: 我就怕的你了是我去送给
4: 送的
6: 空给送呢接了的给让爸爸供我们娘是哪子空的坚定能给
4: 用啊坚定生意解决
0: 你也打来了今天所有菜是卡巴给不给
1: 好嘞
0: 生意学给人家有个意思
1: 嗯生意学给
0: 我
1: 用啊
2: 啊爸爸
1: 哟咱个这个用吧
0: 给了你给学习
2: 爸爸来了大家还有没的
1: 听这些不听这些不得啊两个也是劝你要买的还有两个都学的
2: 爸爸让给四岁不住的给用钱学习
1: 嗯
2: 常务先生特地家宝给拿了给大家家宝给来这是连不对前不有马在人家偷不起啥的话
1: 哦对也应该这里学的
2: 家宝给金姐所知呢家来您别认为忙过去女主写下卡机控制金姐所知的对下卡机呢创机人为军的对下
1: 嗯
2: 家来还算念过去呢你们说些吧卡过是啥
1: 是
2: 家宝给来个地爸爸让给不得切动马的啥切咱家宝给爸爸让点这些年是多啊马赛家宝给他的苦个公布是哪里啥爸爸没事干了一个拉西的这集苦个地大端节端不赢呢我呢没唱吗韩国是个啥
1: 现在让个肯定写吧
2: 这周末你没事了皮
1: 好的没事了皮
2: 哦你家宝了马兰嘴爸爸干了大了不谈的给上下点我的了皮哦落大了不了谈的让了不起就你没事了皮
1: 呀现在两个的钱也有了呗
2: 你怎么这小马蹄我难做就不好用就不打小了皮
1: 这把两个的事不要马蹄
2: 家宝的顶着死意
1: 谢子
2: 今天天气下下下推到了马萨比呢我速速这个事啊
1: 哟你可是的让我中国的没让我动中年呗
2: 爸爸让中年马是不
1: 啊对啊家宝的我谁不听着谁没做你也算把两个群聚的上去
2: 爸爸让我内心给我马蹄没想到我内心能看过啥样的爸爸爸爸让中队呢你也家宝了
1: 有事有事听这些名的怕说听个月说的多
2: 你也现在当时下将来妈都看这些呢粗说听个有什么
1: 啊大了罗友三小我们的大量给金建两个用过的大罗友罗友
2: 啊爸爸人物定义可这些不这爸爸让给哈苦月
1: 让个中辈娘们这些生命的意大利的马呗
2: 可对了爸爸让给娘们这些日子咋你这痛苦有速度啊家宝给看脸没读爸爸让给没用钱想这些我是怎么想你等这些呢也好爱有死了呗看这些呢业绩咋着了俺就心锁钱包给娘们的电话是不你也想爸爸让照顾你偷钱呢跟这都
1: 嗯
5: 同意。
8: Perfetto, perfetto. Questo mobile ha mantenuto esattamente lo stile originale. Sembra restaurato da una mano divina.
0: Mune, pere ci au su na xia, ngam tue bu. Di mune, nam da ge cha chang yu yu bu neng xir xia sung gi.
4: Toje na.
8: Esattamente.
0: Kirang ba la.
4: Ba la, te ri pe xin pe tu ma ri.
5: Sui si do.
4: Ye, ba la. A cha.
5: 杰拉，顾少怕的你了是吧？哈，康萨，康萨，哈，康萨，顾少怕的你了。过年罢了，今晚上市，去让亲戚的给公公我们娘子拿不起。苏菲的妈妈了。去让陪，去让过孙女爷。顾少讲了，去让姐夫的搞不起拉穷。啊，俺搞不起拉穷啊！啊，弟，江山，妈的，今个不讲了，你不认识的。他这样，去让孙女婆娘不来去。
2: 啊，我那要喝水嘛嘞，得来点儿哒，连着有那啥大的来吐起来不是？
5: 因为呢，不许陪人不着急，去让朋友吃过去，开不起的下。空个车子，俺这头牛油，我那要多。是是是，哦哦，你不要浪费，你要用多大？俺是啷个能丢伊？啊，今年泡沫钱不哩，你用酱油花啥？
2: 看不下。
5: 陪住些啥鱼？哦，你不要浪费，他到俺来啥个鱼？
8: 在那姐姐对女巫好嘛的，中国可就天天学的，我一个那里，姐姐给拿出人吃的。
0: 阿姐，爸爸，他更好多。一代人，一代人，perfect。一代，有肉来蒙古药是，金藏鸡呢，俺们那些军军钱，对呢，对军人呢，也要中国是。
5: 哦，顾少怕的你了是吧？哈哈，顾少怕的你了。我讲话小意，你年婆讲家不好的，几句不讲了。哦，比如我大伯孙女，跟他说我是你闺女，他都他的娘们你不去，对我来来了的，来有那他人不喝水有呢，娘们做用过的热嘛嘞。

0: 중고 커준 티저 쇼마르베 원지 그날에 제게기 라조 링체브리 좋아 아 디
1: 관계 가르친 것도 디케 교 정말 어
2: 관계 디 콘솜 된서 양가 송스

0: kiranzu genjim zhe xiewa dui a nganam yun nian na de de bi baba gyun zhe men tuwa
1: ran shou ge ngam ne xi guang da qi bo mo de luo yong ma xi ka xie zuo tu xi ran nan de ne baba da de ya tu su ka zuo xi gan ka xie xi le me ba
0: zhe zhe ran a le gyu ren ke de me ba
2: ran zhi zhe ran le qiong a ma ta le nian xie be shi guo jia bao ge xie me xia jie na wa deng gi yin ne ra na wa qiong deng ma xi da yu shou ka zuo gyun tu mi du 다리 내주 다주 시작하여비 자바게 알아스게 다시에 주도치아 인사 바베 내주 타주 근제 시가 내주 라차시 나라주 당리치 그지 매화탄의 롭친 주거시 롭주 여호치주 당주 시삼 다제 베사 매바시에 주도 여호치 그지
3: 아자 년년 시에 네 바바 여 교처 니메 혼랍타치 권다 소용 조지 난 때네 디바 녀수 뒤줄 태원난다 먹어 부글랍다게야 리한게 롱치지
1: 아자 나이난다메 나준난 민일레메자 나레르규디 도도진저여시 아자랑 칼링키
0: 아자 나 뒤줄 댕기스 요마시 이네 조금 거두게 단다다 나 집 가서 전에 날 로그로 봐 아 녜 겐키금 했으며 저디 단도 봐봐 겐스 개민도 그래서 남자 남자매죠.
2: 다들 나와 요마시. 키스랑게 나와마다 비네. 바비게 고레네 퍼베서 쇼마시. 이내가 라즈 내수 하고 미도에. 바베 나즈 돌돌 치비네. 투주지 우마치 봐. 소소 천하 맵제. 족진 상문 예제가 된 것이. 근데 제 비네. 나라서 심나 치지시 고이. 나즈 돌 치지부도 고대야 요마시. 다들 잘라 가주 유네. 수수 된다 육사제 바비님도 대하오시 야매는 바비다 계시했지 다스 자가요 급리 추슬루피는 바비원의 시에는 샘수담다 케어마지 바바 고야드 가제 나란수 토야드지 바비원의 시에는 나도 토부삼게 샘나 깁시라요지

0: 不，拉我这儿看拉死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봤죠.
1: 블레즈 찌주다.
2: 그나 야. 점어 쏘도.
3: 추구르 참즈 체찬아. 타마르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이 장진주.
0: 다 가봐 추지신 섬라 난립 다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रे आजा जा काले थुआ काले शिरादु
1: जरा के चमो तो बेले यो रे जरा सुरे
0: त टिस टिस मान्य मागो नु योंग रुआ
2: बाबा बाबा किन चातो आ छबजदा
0: योंग आ योंग आ योंग आ
2: चन किन के शे आ ये सुम सुम वे
0: ओ योंग आ योंग आ जिंग जे छु सि लो हनी को बो शिरा शादु वा
3: हो द लो ख बले दो हनी मा खन ख हयु रे आ मो जों गा जेना खागे मा सि बले रे
0: 你让了陈大多多谢我我你你不两个钱呢可是你是呢你你不钱呢用的我是个月让我再看用钱可是什么就马上你也前面两个人还没拿准备吧啊是全没不可是有你让了两个女儿差不多的规模用让能大用吗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도 라에 나리 유여리 마니 쇼가네 곤답도 레가 하후세나 야와수요 말에 마미지게 레가치기 데비나 샘젤레 구입다 케카르도
1: 데랑 사보여지
0: 요
3: 나고네 주이다
0: 요
4: 아지 니랑 대시랑 같이 비
3: 내가 마치 쓰일베 라기 라요 치스네 마트비 그 기계지 기도체 로줍장 가셔 주고 아 아
0: 모두 제브로 와
3: 제브지
4: 왜 완상 디체도 요브시베
5: 시 람발 리번게 모두 체유 섬 섬제치
4: 로데브치 니 리발 규요스 뭐 켈링그지
5: 군일도다 로데스레네 돈도 부는 신체 토부다 갸담겹지
4: Gengoyine buhushiba, kaduyine kyaqdam gyabdeyashi, shimdo tsawakene nyingbu mindu sengbushi.
0: Chena, daga dengi inda.
3: Dengi?
0: Dengi.
3: Ya, ya, toskuda. Kar dengi is.
0: Rangay tandara an dengi inisiru.
3: Kar dengi is. Kadong wale yagchawurbe.
0: Tando ngugor siyagachi, tagenga ni chokwila yegor yahuji siyadeyu. Mishinda yinna yindu, nga zisabdari gyabwaya dugwe.
3: He, gaji nyingbu siyamho, ngui mebchi rangchi
0: sengchibiri. 부고치도 레가체바 녀우 고유 심마리 카레 랑마 외치도 레가체바 차키티데 누구이베 디바보다 교구이파기 해봐 어디에 투어다
1: 저 라디티엘 해오 큐니미
0: 카제도
1: 소스 소스캬바 나 삼차 키미 이네 밀만 비단지 소스캬야데 나 책부 싶으시기 제제제제
3: 발라니 알레츠만 큐다 발라 도시 키라나 하슈네 차레케 메바 녀바바 로고체나 야화츠요 마시 좋아
0: 这个人嘛是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李本
4: 这次你立本策姐开了个音
3: 当他哈三呢要好多
4: 嘿走得点点的
6: 呀
5: 这次别
6: 这次
5: 怎么今晚那阵，我是罗云的养徒耶。那么，今晚经过罗云呢，巴不得阿姐罗钱不送咱，你去先呢，欠了你苦干活其他钥匙耶。
6: 今年新个月，伊那阿他是要联合起有的，对的。让个他下，爸爸头上多起啊，爸爸也老。见过有两年跑不着，同门难道都是多？
5: 上课全部就开始下雨，爸爸顶着新年有是呗？
6: 这么着还写作，你屋内是有的。
5: 亲呢，爸爸还哭我是呗？
6: 行嘛是，冷暖嘛就。爸爸， 가시.
5: 가체소. 담냐 장뉴슈. 너구나라. 맞게제 마담제. 세모 좋아. 원샷.

0: 통화 좀 와. 왜 이렇게 뒤에 대 좀 켜는 지켜 말이. 독세 뒤부터.
1: 봐봐. 나야 용 치즈베.
0: 권자를 다가라 불안 돼서. 랑 삼아 니 식마를 삼주고. 더더 안 끼치. 뜨다. 야구 청두고해. 랑 같이 가요 뭐.
1: 김재님은 염수제 봐. 고고수수 드렸지. 미락시 신성. 시도야.
2: 잡아랑 시에부터 하지. 나저 염수제한테 김재 다 가서 드려 말다. 진대 마음이 김재시. 지체는 네 민진계를 나세히 길이. 락세사한테 다 가서 밀려고 말다. 나 있네. 장바를 유역한 도시기.
1: 네 다시 봐 하러 가지. 시에수라 락시디 폴모도 균세 치마 하리스기.
0: 디 랑 넘줄다 줄다. 저봐. 탐이 마주나 랑 갤라 탐보디 끼시. 콩가 무디 나만다 대규리.
3: 어, 네 갱에 탐보 좋으니
1: 주 주장 같이 심해줘.
0: 제자. 네 갤라 탐바 끊을 수 있고. 콩피게 수샤.
1: 용아. 네 신스. 나 균지 집중도 요 말봐. 용아. 네 친구. 수부수면요.
0: 나야라 야단 두면도 모두 레어셔도
3: 저, 네 지시하는 그룹에 아, 남자라 녀석이 저랑 지시
0: 하 대구 시대국에 수수인다.
4: 나저 시에탄
5: 도제나.
4: 니브시당고.
6: 엄마, 아 세사 두인다.
4: 용아. 비고 여제키라. 리야, 풀랍다 두이사.
7: 도스터디 체텐데 정무차리. 야, 사부소다. 저와 근데 메시드다.
4: 리야, 딜레 니야 장데 로바용 치쇼피게 레가 두메 라지골 갈레슈스토 담니에 로바체가 마용체 랑갈레슈 카바
7: 아시 계속 말해 니야 상한 춘주로 미지게 낭타미도 마세 니에데 카스칼 농부 전부 손상 장데 레가 체 춘주미도 저거 슝레 하나 레가 체 데빈 약화 수미도 아시 니야 라고가 베트노미 아
4: 리야 내니 그 뒤에 더 제가
7: 랑게 그 뒤에 된게 신에 다가이
4: 단도 먼저야 가지
7: 영아

0: 갑 기규라 임도저
1: 도스구다 드리바바 따다나티 임도
0: 가제도
1: 소스주고 찔리나 귀는 고대였어 배진 하고 없자
0: 인기 말이 상계 삼다의 망쳐이 드리바베 가발리에서 나다 계시야 회수이 독지 랑규다 얘기 저하신고
1: 아자 디아 기규다 찔린나 레샤
0: 자로 교시 응고

0: 아소 다라드다
1: 아치 봐봐 삼을 가져오면 좀 갔다 오게 바브랑 소탕호 튼제시 그도 겐고레네 퍼브지 바브랑 겐고레네 퍼너 안조 컨제스 지세다 롭수게 미행이 봐 삼을 가져오면 좀 갔다 온다 아차상게 바브랑의 야호칭유 봐 안조 상매 하코기 바브랑게 아차상 로톰나디의 고브지 안조 소와 야리야 주워리 기니 탄데 친주 야호시게시 봐봐 바브랑게 드레신 양아야스도 바브랑 오네 하자 양아웨 보시샤
0: 카레 하자 랑게 그두시네 하자 야호두스
1: 뭐촌네 하자 야호스부 지마 야리야 주리 바브랑아 지스주비알 고디
0: 오네 아직 지시메 봐
1: 아치 객주시메 바브랑 탄다시다
0: 아 真的呀

0: 땅 아니게 소화 야스토시
1: 도와지마 녀규부 로 초주드 고려베 개가리 세리 내면 용어에 뜸제야 호 시시유 녀 삼단사 근데세네 자제부스탄 고 삼주 디가 트립드게 님데 세 가르 고유메 참무체유 란도다 근데 충도
2: 랑게 뭔고 싱도 아
1: 디디 이거 쳐 더동 디라 하고 열다 하 어찌 나 잼티데 쳐고야 두게 언제 시에 삽니다 급히 뒤랑게 렌샤르 겐키아 녀 생우 근데도
2: 응응
1: 용아 다서
2: 원샤 라삼 갈등 그게 랑가 쳤어
0: 니랄 쯔마사 시규이
2: 나 쯔마사 세우마시
0: 니앙아스네 산나마리 고게 라 타랍치 고르쇼
2: 랑게 나 고부시베
0: 니랄 고토수

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
慧觉，就好奇啊。 어지 보고 디니 코바르시카비유나 다니 코니 큰 니그비도 니에바기나기 치리디게

0: 토르 충제 구 메스엔 댄자 친구 지 렘규그 총간 하 토르 충제 구르 즈거 메스엔 댄자라 토나 시브 타만 테미쇼라 메 피저 시미쇼 니 소타르 쮸란 하 댄자 튕구 시브 네사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하 메스엔 뜻된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지 이번에 칸점타 랑급시고 숨 메전 제거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시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 고데 지세 피초 시에데 연장 인송 용시고
1: 创新踏界，乡村振兴。
2: 创新踏界，乡村振兴。
3: 每天哈，每天学。

0: 바다 초라 감상
1: 요라
0: 그런데 그때 내가 고조빈나
1: 안다 니도 제는 고조
0: 아 레스 레스 안 당보 고조도 좀 봐 강부디게 요마롱
1: 요마래요 어 강부디 데라래
0: 아 레스
1: 제부터 맞아 미상금에다 냠도 냠도 그래
0: 아 레스 레스 너도 니지 가서 저이나
1: 너도 니지 고주지지
0: 두두 드브지를 가져서 지나
1: 두두 드브지를 매직을 고문합지로 하래
0: 아
1: 예랄 고제 개와래
0: 아 레스 레스 딱 근저 소리 룰랑량은 좀 따로 슈고지디 게자 잡십지 어르바 딱이나 저디 답베데 디라르바 지게도 무슨네 정종사들바 디나 맨나 가르가르이나 저
1: 다 디나 맨나 나까 집트라지어 아
0: 네
1: 다 잡만다디 다 조 조디 왕라래
0: 汪老师呢手掌身手掌身啊理解彤彤给你山药山药给你当身当归
1: 我的是那你枸杞

0: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바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당 다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구도 켜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스르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더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시내 나을 숨보다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18 승기유배 리기 봉부최네 숙덥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滩金边浪巴渡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浪滩米林湾扎滩脱了，养那果果呢扎沙网，养那偏嘴体力七八少，接触十万，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边拉通瓦蛋儿果汤呢对不他。 갑자기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랑 고미 우루에 반냠 신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진 교치왈 양안의 개발타 교치왈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구를 쏘네 추통화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于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些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族前面虚土江南人物系成语彭州年江给住这个学习时昆州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点南边我了求自己的吉利西就先个咱们有土个月年个起为退俗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的吉利给住咱们有土不谈中期吉利恶主咱 年期吉利十九站，江期约束了七十日，吉利短距离解决牌九头牌，行在下江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旁个九个，每个车过三十点内，短促朗龙车过那边的，还将几千两高瓦囊。 推举邱新九。强砸弹托以江阳米九儿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气？米日军为了绝呢？强砸弹你错那个恰因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因为那些呢？强砸弹你换做恰是点杀九位，极度点别轻细细，换做第二吉星，第二擦龙球，他二砸弹他袭击都敌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细月。强弹以设施前面托长的叠别索价盲目让人说是错而旅行器与以狂赞南亚米教官龙武吃东西秋季吃毒可谓军他切密度信心器
1: 你个人你我咋的气味抗重银点日为母剧操纵而来真正默默人体育第二年极度点点杀度银点唐格的鬼鬼囊胖聚集街上列多车度点第二年土热杀别群众杀得银群众杀别别给米利卡给迷茫囊吞击他亚尊银别土热给年啊葬月了中华民族集团草别独系且联合东岳举人做前行民族卡瓦拉平均中塔别人娘这届的军队当年也用给民族团结亚政给别上去对决了凶人监狱边政三别别给团问他唱别不再来别别给给人民托救援来别给给团上三巴拉习俗的教育年别介给独行沙巴拉达的切别，比在内鬼托里，沙头变着了别介东位，稳住口对住了凶人结尾。群众沙别，极度点别，别介取经定月天，肩扛铁门旗登不住他，沙头肩扛苦肉球队松动的凶人结尾，这个别肩扛斜别托下四中切住了凶人结尾。群众沙别。唐藏多边塔合送沙边地及其瑞阳追月铁就有你唐藏丁令塔唐藏沙边唐藏塔界界给留个切记的当年第个比他点他的蒙住给老林别丢鱼走对呼大切鱼别别举了沙巴队讲究人物沙巴的手别给米瑞卡给迷梦给母体就有你娱乐沙别帮给培养自己老年特勤单列团结他救助协别启灵自度界点别接受灵路给培养沙巴军器别斗呼大才对应

0: Aja Xu La Ji, Nasam Dung Du, Gubde Morang Gi, Keng Zin Tamar Xo Gudu Ni, Jing Ne Reng Ni La Kepo Tiwe Chewa Xik Ra Ji Ima Tan, Ni Ne Genguwa Gao Hong Yen Gi, Xo Gin Chimu Po Chu. Tan Sina, Di Gui To, Ma Jo Chi Xue Chike Ni, Gao Hong Yen Morang Ri Sik Du Sir.
1: Dindes Lipsa, Ngui Bin Dinge Yabi, Dindes Che, Mune Tim Su, Da Lega Di, Siri Siri Xiu Che Su, Jum Dre Dindes Jun Yong Ya, Changma Mi Ka La Nian Cha Su.
0: Aja Xu La Ji, Ma Jo Che Pa Tere, Jing Ne Ren Ni La, Kipo Yubay Ka La, Chi Ye Du, Lo Gan Ta, Men Gan Ji Gyur Yang, Pian To Na, Pian Yang Ji Gu Nye Zhi Ji, Tuan Xik Zhe Nyang. Aja Xu La Da, Sim Jun Ji Bu Mi Nyuwa Xik Yu. Aja Duan La Yang, Ti Tar Yin. Kome Teng Tang Bu Ru, Jing Nui Nyam Ju Di Gu Ru, Ma Jo Teng Tang Bu Che Pa Nyuwa, Se Bu Chen Ji Yu.
1: Kon Zho Nga, Nam Da Di De Ji On Jo Che Ju, Nge De Xu Gu Me, Ngang We Me Si Lo Bi.
0: Tuo Zho Ngang Zang Du Gu, Aja Duan La Ji, Chong Mue Lari Yang Chi Ye Du Lo Gan Ta Men Gan Ye Gyu Ru Ma Jo Che Chi Yin Bi Ke Po Chi Mu Yu Se Me Jing Nui Nyam Ju Di Gu Nam Zang Ngo Zhu Chi
1: Koro Nga Don Ye Ye Ma Jo Che Bi Na Ke Po Ko Nga Bi Du Che Zang Ye Ma Jo Che Bi Nga Re Chong Mue Yi Ji O Si Gu Yu Ka Ba Le Sang We Ang Zha Me Nga O Na Rang Ge Jing Yu Su Da Si Lo Bi
0: Ma Jo Che Ne Sa Gu Chi Kya Ma Song Wa Ra Aja Duan La La Ke Po Koro Nga Bi Ra 문제 키보 르그유바 통에 아자 단라기 장 마죠 치슈 치제당
1: 공업기 때 뛰어라마죠 디간로 내 양자고 어 나도 예제 만죠 제비
0: 비분은 라비 키보 대다 아자 단라기 마마 뛰어바로 코멘 무주 대도 마죠 제바디 대단한 코멘 진류 냠죠 디부로 현도 마죠 고로 친 이유증이지
1: 키보 디네 고르지에 뛰어라마죠 디간로 满足你不吃盐切米，哦，对这学问能心里住不下。况且，结果有二十六遍学过，明明有再低那满足切米。
0: 俺家断了几档元嘛在那，过几久可没有教育准备老百姓要用不是。
1: 我根据学生区的中部大马下边，大家根据的人当过吃酒的，俺人当的我不压皮。
0: 个别俺家断了几教育讲科目了。开发新闻地址为南站原西马里街杨连阳路陈桂桥。你那样个别的科目六十七大车站，那我早晚你住个没？
1: 个别的那我早晚你住个没？看到，等着修不能修这些。
0: 俺家断了军都马桥的了，桃山黑山什么有的？天虹都马桥的路地那座朋友有一家，科目开连早晚你前面了，广告的样早晚你朋友们。你那样他们这边的民都人吧，俺家断了提的以前呢，马桥的来没给我民都娘。
1: 就按住外交去个者，连这各个等个者三三么就，给这操作起啊，给那个各个等个者肯定生个者。
2: 这边切我也就跟看几个，身边差不多也听，同埋金山桥边罗马也罗边现代布局，这边差不多人。谈到没忙入亲戚，切我听，同埋这边呢，开播国政格局，没遇见了也求生现象。但提出呢，没看几个，他们人人给满脚切皮，嘛是粗热特切不烫。羊看几个，我偏要我烫，看不大妈也下不拉手，没我多肉切啃不皮，木头满脚切羊，几个一年约不成。羊没看几个，满脚切了切不烫短切，他们嘛是提羊粗上阿用三百，甚至几个一年约不成。
0: 马脚切皮，村民马脚切，单位门口家住都有人。天明这边社会气候低，广东居民有句康熙句：“天不落就是来在呢，落不着的有句西北，对着金边休息去。”明年我了金牛两句低不落，马脚起跟没涨加新白，各地的低不跌的，什么来台北南端海南托管起么多，团体的高红颜呢，差价点不明路的这些就。
1: 啊，况且查这点不明度是，嗯，俺这蛮主要其实查这的，大伯呀，这我切土明度是的。
0: 土鬼切么都别忘记，蛮主要平均期间场面什么数，俺这切么熟悉，闽南的最多，俺这切为东南作用。
1: 体力女，生意哥哥怕你出下，学长，迷茫不急，给就给。今年生意哥姐姐，土鬼切土明度。
0: 第五天，拉良托给启蒙都白，马家去跟蒙古西给他水人力了，广告的宝宝先白，车都雨天年到把的年生去。
3: 观众阿里啊，新段第九错过四亚电台这里收音，第七波对亚电台是，如果错过的过节节，马家七八天短途民都是给。
0: 年续交流年到白，他们大家去个，年就跑个。